초등학교 시절에 무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춤을 배우는 그런 어린 초등학생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살던 그 녹성 김성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계속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국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벌써 그 여학생을 뽑은 지 몇 년이 됐으니 꼭 우리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조르셨어요. 그래서 집 동네 바로 앞에 있던 운리동에 있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에 입문을 해서 정식으로 정악과 정제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 리틀 엔젤스 이런 그 어린 무용수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든지 나도 저런 춤이 좀 추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도 또 무용학원을 별도로 더 다니면서 그렇게 춤의 길을 정진해 왔었죠. 학생이었다는 것이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나니까 지금 뉴욕에 이민 가서 살고 계시는 제 학교 3년 선배죠. 그 선배가 국립국악원에서 토요 상설 무대를 하는 그 무대에 저를 처음으로 사회로 바로 데뷔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하는 거죠. 사회자니까. 처형무는 다섯 명이 추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어린 티를 내면서 했더랬었죠.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13기생인데 8기 선배님들, 7기생 선배님들 그리고 그 위에 선배님들이 모여서 남자분들이 처형무를 추는 거예요. 그런데 처형탈이 상반신 이만큼을 차지하는데 그걸 휘청휘청 하면서 춤을 춰대는 모습이 다이나믹하면서도 아주 과격한 이런 춤이 궁중 안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죠.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처형무 이것도 선생님 저희 여자들도 처형무를 추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여자들이 무용을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자네가 정리를 해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걸세.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 의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방의 읍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방의 여러 가지를 소개한 이러한 책자들을 통해서 보니 아 여자들이 처형무를 췄다는 기록이 너무 많아서 자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던 저희 아홉 명이 첫 전수자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춤을 지도할 때 두 소매를 높이 들어서 이수고절을 한번 해보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러한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문헌에 전 세계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궁중무용의 무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궁중연회 자체가 복원이 되어서 해야 정제도 제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자를 저하고 단짝 친구였던 이제 모대 교수하고 둘이 그 정제무도 홀기 악학계봉 조선왕조 의궤 이러한 것들을 이론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 나는 그 시간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1979년 3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초로 항장무극이라는 그런 궁중무용극이 딱 한 편밖에 없는데 그 무용극 전체를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이때는요, 김천흥 선생님, 그리고 김기수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이렇게 세 분께서 음악도 지도해 주시고 춤도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 복식, 복원하는 것까지 전부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했던 작업으로 유네스코 본부 오디토리움에서 외교장각 도서에 있는 의궤에 있는 그 궁중연회를 직접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하기도 했죠. CNN에서는 이런 거를 3일 동안 계속 그 월드 리포트 시간에 1시간씩 방송을 해주고 이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맨하탄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요, 가부키 포스터가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카네기 홀에 가부키를 해? 그럼 우리 한국 무용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한국 음악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우리께 더욱더 멋지고 우수하고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나 해볼 거야. 극장 대관 날짜를 딱 받고 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이 캄캄했죠. 이 2,800석 대극장을 인남순이 춤 하나로 어떻게 관객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한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복과 한국 무용을 콜라보 같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해보자. 그래서 만석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첫 프로에 팔고모를 하고 사물놀이와 함께 모든 북과 함께 곁들여서 할 적에 기립박수가 터지니 거기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슴에 안고 가장 소중한 내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추억.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나를 지정을 해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전통무용과 음악을 공연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 보니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국립민속박물관도 있고 고궁들도 많은데 이 무대의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공연 무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설 무대가 지금

그런데 그 울음 속에는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아, 좀 더 잘해낼 걸 하는 아쉬움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 과연 내가 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꼭 이래야만 춤을 출 수 있는가, 이런 회한이 들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그 힘이, 그 큰 병이 오늘의 제가 아직까지도 춤을 출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버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다리오. 360날 소화는 30날 애걸막을 예방하고 애걸막을 살짝 흔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진도로 들어갔고 흑산으로 들어가서 흑산에서 보살을 얻어갖고 구슬하게 되겠어. 우리 할머니 밑에서 처음에 장구를 배웠고 그때는 장구도 귀했어요. 저렇게 장구가 좋은 장구가 없어. 그리고 무릎에다 앉혀놓고 울콩불콩 전대콩 저놈의 꿀꺽떡이면 훌림장단이 돼야 라고 꿀꺽떡 꿀꺽떡 저놈의 꿀꺽이라면 훌림장단이 돼야 진양도 이제 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니까 악사가 없어. 거인이 장구치러 간 사람이 그래갖고 어디서 할머니 네가 가서 장구장 쳐라 그래갖고 그래서 네가 장구치러 들어갔지. 뭐 내가 무엇이 좋아서 장구치러 갔고 할머니였고 그 장구치고 나온 게 학교에서 벌써 학생들이 아야 너 어째 볼게 장구 잘 치더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거기서 내가 굉장히 창피를 또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때는 피리 부은 사람도 남자가 별로 없었어. 그들 피리를 명함 그 덕천 가면 김부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아, 그분이 피리를 잘 하시더라고. 거기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담소를 배워가지고 무속 피리를 배웠고 대금은 그때는 대금이라고 졌대요. 저 강진 작천맘의 신우종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짧은 그 저 짧은 산조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자기 최영한테 배웠다고. 거기서 내가 기본 산조를 배우고 구파다 넣으니까 구파에 맞은 음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산조 탄 사람이 구파 음악 맞추기 힘들어요.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 이알키지 선생님. 그 양반이 서류복이고 그 양반이 우리나라 명고였어요. 그때는 인간문화재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 양반이 설장도 하셨고 시키고 장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 쩍, 쩍, 궁, 쩍, 궁, 쩍, 궁, 쩍, 궁, 쩍, 궁, 다구, 궁, 다구, 궁, 다구, 궁. 입으로 어디가 악보가 있어, 멋이 있어. 김호철 선생님은 내가 강주로 와서 계속 그분을 모시게 되겠죠.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자전머리 삼척 같은 것은 진짜 잘해요. 어디서 김호철 장군선생님 귀신 양보라겠어. 어디 가라기 좋은지. 우리 저 전남에서는 그 양반이 장군으로서는 명인, 뭐 문화재도 받았지만은 명인이었어요.

진도는 살풀이가 장점이야. 그런데 진도는 살풀이가 장점인데 육지에서 공부해보니까 전부 판소리 소리야. 강진장은 전부 판소리. 그런데 또 영암은 하니까 영암이 또 틀리더라고. 영암은 또 해남도 그러고 다 새끼 구슨 다 전라도 구슨 다 유사해.

그 원래 바라지란 말이에요. 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가다 사슬에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거기서 뒤 받쳐주고, 그다 딴 음악을 넣어서 거기서 커버를 해줘. 그 보고 바라지라고 그래요. 새끼 굿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이거든요. 제가 고음이 오면 저음을 맞춰주고, 제가 저음을 해도 중음이도 맞춰주고, 그래서 하모니를 시켜서 음악을 만들어줘요. 음악이거든요. 같이 막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야. 우리 듣기 싫어. 내가 듣기 싫으면 귀신은 얼마나 듣기 싫겠어, 시켜서. 그게 한이야. 어떤 음악인지 응용법이 있거든요. 장단도 그러고, 악기도 그러고, 음악도 그러고. 그 응용법을 잘해서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모든 한도 음악 하나 갖고는 한 안 나와. 밑에서 받쳐줘야 되고, 깔아줘야 되고, 또 맺어줘야 되고, 그래서 음악이 된 것이지. 혼자 막 장구 치고 북치고 음악이 시끄럽게 하면 다 음악이 안 돼. 지금 문화재 강준섭 씨, 또 전명기 씨, 또 강성대 씨,

0: 내가 내일 죽더라도. 그러고 입으로 잘한 거 나한테 필요 없어. 실력으로 잘해야 돼.
1: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0: 폐가 98세 늙어 해야죠. 내가 85세 잡아. 80세 내가 지금 72거든. 앞으로 13년만 하면 이제 사표 내야 돼. 이제 몰라. 공인 안 나 있으면 오시오 하려고 뭐라 오라면 아니.

0: 많이 노력하고 많이 습득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한 놈한테는 절대 못 해보니까 천재는 일시적이다. 노력을 해라. 나도 마찬가지야. 내 애기 때부터 하니까 그 영감도 내 성이 안 차지. 나는 죽고 살고 해도 소리가 멋있고 득음도 있고 또 기교도 있고 많이 해야 응용법도 나오고 즉흥성도 나오고 이 무속구는 전부 다 즉흥성이에요.
1: 하고

일단 맞았고 그것을 넘어서 조금 센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오는 리드미컬 하면서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조금은 센 음악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서로 셋 다 그런 음악을 좋아했고

0: 아, 이것만
1: 해줘. 나 줘?
0: 이것만 해줘.
2: 아, 오늘 공연은 아무래도 해외 이제 마켓 혹은 페스티벌 델리게이터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한국에 이런 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공연이라서 해외 진출에 조금 큰 발디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 스페인에서 포텐셜 한번 해야 되는데.
4: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되는데.
5: 댄서랑
3: 플라멩고 댄서랑.
6: 저희가 마이크가 다이나믹이었어.

0: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합복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뻐.
1: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살 피어 꽃살 꽃을 사시오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구나.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투표로 여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의 장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류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해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한

0: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1: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산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눈일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1: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0: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0: 잘생겼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이마도 너무 아찔하고.
1: 지 헤레비 쏙 빼박았단 게.
0: 그래요?
1: 헤레비가 키도 건칠하니 풍채도 좋고 말이야.
0: 좋으시겠어요, 할머니. 저 제 손자까지 얻으시고.
1: 야가 뭔 죄가 있겠는가.
0: 그럼요, 그럼요.
1: 아유. 우리 집에 씨알 꽃이.

0: 어머, 학교 가세요, 아가씨.
1: 엄마는요?
0: 예, 저 영식이 데리고 나가셨나 봐요. 자랑하러 다니시나 봐요.
1: 엄마 참.
0: 그냥 집이 바뀌어서 낯이 서러서 그러더니 밤새 어머니 못 주무시게 칭얼대더니 아침부터는 할머니 꽉 붙들고 나지질 않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1: 괜찮아요, 언니?
0: 애가 죄진 것도 아니고.
1: 오빤?
0: 예,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저녁 때 들어오시겠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기왕 엎질러진 물인데.
1: 그냥 살 거예요, 언니?
0: 가시집 와서 애가 섰었잖아요. 그때 잘못돼서 유산하군. 영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잘못됐었나 봐요.
1: 그래서 오빠가 그런 거 어떡해요.
0: 오빠가 장손인데.
2: 어머, 잘 나오셨네. 아, 문화의 달 특집으로 이금아 씨 일생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본인한테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이걸 좀 아주 리얼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금아 씨 얽힌 뒷얘기를

0: 본인 모르게 취재해서 극적으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거도.
1: 루포로 구성을 할 겁니까?
0: 형식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뭐 드라마로 꾸며도 좋고. 근데 루포 쪽이 더 감동이 클 것 같은데.
2: 구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금아 씨에 대한 평가랄까요?
0: 그게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0: 소기동 선생이 이북으로 끌려가시고 나서 선생의 산조가 대가 끊기는가 했지. 죽사의 생사도 묘연했고 나도 죽사가 죽었거니 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 마침 이곳에 집 한 칸 사놓은 게 있어서 거처나 잡으라고 내주었는데 이 세상이 변해서 죽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 몰랐습니다.
0: 그래 전에 나가서 상을 탔다기 쿡 웃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당밖에 모른다니까.
1: 아, 유당이 누굽니까?
0: 그 애는 누군고?
2: 언니. 아이고, 유영사님. 아이고, 여기는 웬일이시래요? 어쩐 일이셔요?
0: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시고 왔네.
1: 안녕하세요, 죽사 선생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2: 어디서 본 듯은 흔디. 우엄매. 우엄매 어쩌까? 아니, 테레비 뺏으러 오셨어. 박살 난 지가 오랜디.
1: 기억하시는군요.
2: 아유, 그땐 참말 미안해요. 장난상 방송국에 한번 나가본 것인데.
0: 아, 이 사람아, 아무리 유당의 생사가 궁금하기로서니 장난이 지나쳤네.
2: 안으로 오르시지요. 아, 예. 들어오시고요. 예. 아가, 선생님 상 좀 봐오니라니.
3: 예예.
4: 아, 그러니까 유당 선생도 죽사 선생님의 예술적 동반자인 셈이군요.
2: 무슨 말씀이시래요?
0: 그러니까 유당이 있어야 죽사의 가야금이 제빚을 바란다. 그런 뜻이지.
4: 안 네, 그렇소? 그렇소.
2: 말씀이 어렵소. 유당은 구름이고 나는 비요. 유당이 있어야 내 가야금이 신명이 나니께.
4: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2: 헤어진 게 아니라 도망쳐 번졌어.
4: 아니, 왜요?
2: 아, 그것이 사. 비가 자주 오면 종장

0: 쓰던 것이 착한 며느리 놔두고 밖으로만 빙빙 돌더니 꼴에 지집을 봐가지고는 인연의 팔자가 왜 이렇게 모진지
1: 다 잊어버리소. 대라도 있게 생겼은 게 그것도 복 아닌가.

0: 영식이는 나가 놀아. 응? 나가서 흙장난도 하고 놀아. 자, 어여 나가 나가. 어여 영식아 나가서 놀자. 어? 자 우리 큰엄마가 하시는 거.
1: 자네가 며느리 하나는 방자로 얻었네.
0: 복이라고는 며느리 복 하나 타고 났어. 앉아놨어.
2: 지금 몇 시?

0: 걱정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안심된다. 저 삼청동 가봐. 홍 영감님이 소개장 써주시겠대. 시에서 악사를 뽑나 봐. 월급도 괜찮고.
1: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되겠니? 그리고 국악교육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홍 변호사님이 힘써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1: 이러고 살지 뭐.
0: 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오빠가 최고야.
1: 우야, 이쪽도 밤일이 많아져서 괜찮은가 봐.
0: 나 미국 가기 전에 오빠가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빠진 거 난 이해 못해. 엄만 손주 생겼다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고, 세연이는 오빠 무조건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싶겠지만 난 이런

0: 운동선 안에도 아랫목에선 잠을 못 잤다. 온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게.
1: 아휴, 열이 높으니까 헛소리까지 하잖아요, 어머님.
0: 우리 아버지가 날 권분에 팔러 가시기 전에 마을 무당이 와서 날 달라고 하더란다. 당기가 있다는 것이요. 그려서 열병을 자주 앓은 게 날 무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란다. 앓은 게 날 무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란다. 난 꼭 지랄병 앓듯이 열병을 앓았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열이 펄펄 끓는 게. 눈이 뒤집히고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다 귀신이더란 말이야.

않은 애미를 버리고는 못 산다. 가야꼬를 버리고는 못 살아. 열을 풀어버릴 데가 없어서

0: 웬일이세요? 지금쯤 만하니 무릎 빌고 누워서 신선놀음하고 지신 줄 알았더니.
1: 자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 노름하고 지냈나?
0: 열불이 나서 그리여.
1: 임자는 투기심이 많아서 그렀어. 단단히 돌아졌구만. 응?
0: 마누라한테나 가보시오. 왜?

0: 에휴, 그럴 수야 있나.
1: 뭐?
0: 내 역마살 때문에 내 선친께서 화병으로 세상을 뜨셨군. 북에 미쳐가지고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9학년 공감되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진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판소리 대중화, 시대와 호흡하는 대중적인 판소리를 만들어보자. 세 분이 저는 마치 기획사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되는데 재미는 있겠네. 저는 그 나오는 작품들이 되는데 재미는 있겠네. 저는 그 나오는 작품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계속 공연된다라는 컨셉이 너무 좋거든요.
1: 꼭 그렇게 통을 하나를 팔아야 돼요? 각각도 팔아도 되고 통으로도 하고 좀 선택이 있으면 안 되나?
2: 우리가 지금 우리 무덤을 판 거잖아.
0: 갑자기

0: 먹으니까 정말 맛있게 들렸어. 좋았어. 바글바글 자글자글
1: 구성실이 잘하시더라.
0: 소리가 정말 맛있게 들렸어. 좋았어. 바글바글 자글자글
1: 구성실이 잘하시더라고요.
2: 노래도 잘하고 호박장도 잘 구고 미역국도 잘 끓이고 잘하고 잘하고.
3: 언제 그렇게 했대? 니네는 거의 천재였다고 내가. 아,
4: 저희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3: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5: 앞에서 너무 박수도 쳐주시고 취임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신나서 더.
6: 역시 대표님이 저희를 이렇게 실전으로 투입하신 이유가.
3: 그지? 뭔가 우린 될 것 같아. 근데 나 너무 좋은데 판소리적인 요소 말고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좀 섞여.

0: 음원하고 들어보셨죠? 아, 뜸들이지 말고.
1: 와밤.
0: 뜸들이지 말고.
1: 와밤. 와밤.
2: 와. 그만큼이나 썼어?
3: 꼬박 붙인 게 노래가 사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4: 호박홈에 박아놓고 으라차차 힘을 줘서 대가리
5: 펼쳐놓고
6: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
3: 희성으로 살짝 갔다가 나오고 이런 소리적인 기법들이 곡 안에 다 좀 잘 녹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두 명이 유니슨으로 재창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부르는 것들을 나눠 부르기도 하고 노래들을 좀 넘나드는 거?
0: 아니 그래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젓갈라요 너는 가서 그거 볼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네 대가리 속이 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서
7: 대가리 속이 아이고 아이고 네 대가리 속이
8: 대가리 속이
4: 너덜너덜너덜 복잡하구나 소금을 착착 뿌려주면 바빠타던 녀석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 물을 줄줄 토해낼 때
9: 오 좋아요
10: 어이 뛰고 둥다 둥다 둥다 둥다
9: 그때요 아 쉬고
11: 왔어.
12: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작품을 더 풍성하게 해줄 제가 준비한 와일드 카드. 아. 서프라이즈?
12: 진짜 서프라이즈.
14: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11: 하모니카라는 악기 자체가 사실 사람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는 악기고 판소리도 숨을 불어넣잖아요. 하모니카는 또 안 칼진 소리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소리가 만나면 또 재미있겠다. 제가 내준 숙제 작창은 좀 어떻게 해보셨나요?
14: 조금씩 바꿔보긴 했는데 네. 원래 숙제 검사가 맨날 이렇게
12: 맞아,
14: 좀
12: 맞아, 맞아.
14: 긴장되고 네. 좀 하셨네요.
12: 그러니까 저는 이는 외향형이니까 이제 막 더 뭔가의 외향적인 모습이 보이게 하고 아이는 내향형이니까 좀 더 소극적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리를 조금 만들어 보았다.
11: 만들어 봤다.
12: 네.
11: 그럼 바로 들어본다. 그럼 바로 들어본다.
12: 이는 외향형, 아이는 내향형,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1: 네. MBTI의 그 앞에 그렇잖아요. 있는 것들을
12: 네, 성격을 살리는 거죠. 저는 여기서 끝! 이제 유진 씨.
14: 맛집 찾고, 화풀 찾고, 수건, 칫솔, 스킨, 로션, 잠옷, 겉옷, 윗돌이, 아랫돌이 뭐 이런 식으로.
12: 오, 네. 아니 이게 좀 재밌어요, 리드볼이. 네, 네, 네. 그러니까 휘무리어도 그냥 완전 그냥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그냥 따다다, 네, 따다다 네, 이렇게 가니까 네, 네, 네.
14: 한번 해볼까요?
12: 네. 바로 붙는 거예요?
14: 바로? 시작! 맛집 찾고, 화풀 찾고, 수건, 칫솔, 스킨, 로션, 잠옷, 속옷, 겉옷, 윗돌이, 아랫돌이, 사각대, 보조, 배터리까지 다 챙겨야지! 이렇게? 오! 오! 좋다, 좋다.
15: 느낌 괜찮은 거
11: 좋은데요?
12: 천재팀을 소유하셨네.
11: 아, 역시. 네. 아우, 연주도 잘하고. 네.

0: 우리 팀의 합이 너무 좋으니
1: 진짜
0: 얼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하러. 처음에 버스킹은 이제 우리 음악이 처음 듣는 분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너무 걱정이 돼요.
2: 아, 여기 어디 가세요? 여기 잠깐 노래 듣고 가시죠. 바쁘신가 보다.
1: 밥 먹으러 가세요? 우리도 배고파. 오, 오케이. 지금 커피 한 잔 딱 드셨네요. 지금은 이 정도면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2: 딱 노래 들으면
1: 노래 하나 듣고 오시면 돼요.

0: 아 제발 제발 잠깐만 있어주세요.
1: 어떻게 해야 좀 사람 좀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2: 저희가 소리꾼들인데 MBTI를 소재로 노래를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요. 그건 뭐 차후의 이야기 되고.
3: 차후에. 네.
2: 그러면.

0: 개는 식관형,
1: 개는 사고형에 파는 남자, 개는 판단형, 개는 인식형.

0: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자.
1: 들여다보자.
0: 친구가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고 하면
1: 무슨 빵?
0: 아 틀렸어.
1: 아니 우울한데 빵을 왜 사?
0: 왜 우울하냐고 물어봐야지.
2: 지금 정답이 어디 있어?
0: 그럼 내가 갑자기 지금 바다 보러 가자 하면 갈 거야?
1: 갑자기 바다? 어? 어디로?
0: 아 그냥 아무 바다.
1: 아니 어디 가는 줄 알아야 숙소를 예약하지.
0: 아니 그냥 아무데나.
2: 맛집 찾고 화풀 찾고 속옷 칫솔 스킨 로션 잠옷 속옷 겉옷 윗도리 아랫도리 상방 내 보조 배터리까지 아. 다 챙겨야지. 오.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있어?
0: 의미 있지.
1: 아니 이런 걸 물어본다고 사람을 알 수 있냐고?
0: 알 수 있어.
2: 그게 말이 돼.
0: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0: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0: 세상의 소금 청렴결백 논리주의.
1: 제가 맡은 역할이 ISTJ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잘 표현하는 노래고 또 제가 프로듀싱도 조금 해봤거든요. 살짝 미완성이기도 하고 그 반응들을 사실 좀 직접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0: 요즘 다들 MBTI 노래를 불러.
2: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게 뭘까 하는 의문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어떻게 다음 작업에 덧입혀야 될까 고민이 됐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추운 날씨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이혜진 그리고 양혜원 이렇게 소리꾼 두 명이 호박 부침개와 미역국을 한번 여기서 끓여보고 만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1: 잘 쫑긋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나,
1: 둘, 셋.
0: 나 차차 힘을 줘서 대가리를 쫙 갈라요. 아, 애호박 아니고 늙은 호박이요?
1: 아유, 늙은 호박 꽂힌 게가 얼마나.

0: 근침 싹 돈다.
1: 감사합니다. 어떻게 늙은 호박전 맛있게 들으셨나요?
2: 이번에는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뜨끈하게 미역국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0: 진짜 마음에 드시네.
1: 두 분이서 노래를 부렸는데
2: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는데
1: 세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3: 미역 갖고서 이렇게 판소리를 할 수 있나. 되게 신선하고 되게 감각적이고 요새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주 좋은 판소리 감각을 느꼈습니다.
4: 역시 저희끼리 연습할 때보다 이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저희도 훨씬 힘을 받아서 연습 때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냠냠냠 하시면서 이렇게 따봉을 날려주시고 가셨거든요.
5: 가능성들을 좀 받고 이제 뭔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대중성을 이제 획득한 것 같아요.

0: 여기 되게 운치 있잖아요. 여기랑도 잘 어울리면서도 좀 분위기 있게 어쿠스틱한 편곡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어떡해! 하고 오신 거죠?
1: 네, 네, 하고 왔는데.
2: 파이팅.
1: 잘 보고 참고할게요, 저도.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하는 김가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입니다. 사실 이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이 노래가 처음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자 가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중에서도 부모님뻘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 살짝 뭉클했던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마음이 약간 그죠. 찌릿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저희 아이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1: 엄마의 일기 가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요.
2: 사실 저희가 되게 긴장됐었거든요. 관객들이 노래를 좋아해 주실까 되게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3: 관객분들이 이 휴대폰 후레쉬를 흔들을 때 저희 마음도 이렇게 같이 흔들리지 않았나.
4: 너무 고급졌어요. 고급지다 이런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우리 팀 걱정은 뭐 찬찬히 할 생각이고요.

아, 이제 오셨어요? 네. 앉으시죠. 아니, 우리 버스킹을 했잖아요. 버스킹을 했는데

0: 끌어오는 딱 그걸 정하면 되긴 하는 거.
1: 맞아. 근데 또 우리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잖아.
0: 아까 입었던 옷들 중에서는 다 그래도 만약 안무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1: 저번에 버스킹을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래가 신나는데 좀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어색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좀 흥을 돋구려면은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다.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래가 신나는데 좀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어색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좀 흥을 돋구려면은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다.
0: 여기요?
2: 안녕하세요.
1: 안무 도와주신 김여주 선생님.
2: 네, 선생님
1: 저희 가을이 노래 네. 들어보셨죠?
2: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정말요?
2: 네.
1: 우리 가을이 혹독하게 준비됐니?
0: 아, 저럴 수 있을까요?
1: 네. 아, 자신감
2: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다.
1: 네.
3: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좋아요. 더 빠르게. Five, six, seven, go.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그렇죠.
2: 추다 보니까 좀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3: Five, six, seven.
1: 이 음악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디테일일 것 같아요. 이제 큰 틀들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은 진짜 시간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딱, 악센트. 딱, 딱, 그치. 딱, 딱, 딱.

0: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건 처음이네요. 구호조 외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1: 소리!
2: 아, 맥스!
1: 화이팅!
3: 아싸, 카이!
4: 천재현,
5: 이예진,
6: 양현,
7: 천혜야. 와.

0: 좀 떨리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런
1: 저는 그 평가표를
0: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2: 그러니까 어떻게 남은 평가를 해 이걸 갖고 상처 받는 거 아니야?
3: 저는 충분하다고 보 보여지는데
4: 시작했는데
5: 어떻게 성향이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자.
4: 들여다보자. 달이 예뻐서 네 생각이 났어.
5: 그게 뭔 상관?
4: 너 티야?
6: 티야.
0: 난 티라서 너무 이해돼.
4: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언제 더 충전이 돼?
5: 혼자 있을 때지. 다들 그럴걸?
4: 아니, 나는 친구들 만날 때 더 에너지를 한다.
0: 에너지. 성음이 아니야.
4: 그럼 공사 현장 같은 데 지날 때 무슨 생각해?
5: 아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지나가는 거지.
4: 에? 공사장에서 저게 떨어지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지. 혹시나 다치면 어떡하지. 마약을 위해 보험 하나도 들어야 하나. 상해보험, 암보험, 이빨도 아픈 것 같은데 치아보험. 이런 생각까지 해.
5: 걱정도 팔자.
4: 자 그러면 친구가 나 그래서 빵을 샀어 라고 하는
5: 라고? 근데 빵을 왜 사?
4: 아, 왜 우울하냐고 물어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5: 뭐? 여기 지금 정답이 어디 있어?
4: 그럼 내가 갑자기 지금 바다 보러 가자고 하면 갈 거야?
5: 갑자기 바다? 어디로?
4: 그냥 아무 바다.
5: 어디 가는지를 알아야 숙소를 예약하지.
4: 그냥 아무 데나. 진짜
5: 맛집 찾고 핫플 찾고 수분 칫솔 스킨 로션 잠옷 옷 겉옷 윗도리 아랫도리 삼각대 보조 배터리까지
7: 그렇지.
5: 근데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있어?
4: 의미 있지.
5: 이런 걸 물어본다고 사람을 알 수 있냐고.
4: 알 수 있어.
5: 그게 말이 돼.
4: 그게 말이 돼.
5: 아 뭔 소리야.
4: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5: 비들을 보장
4: 6가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어.
0: 오! 오! 맞아,
7: 잘 부탁드립니다. 잊지 않으셨죠?
0: 잊지 않으셨죠?
7: 네. 잘 고민하고 계시다가.

0: 저기
1: 춤사
2: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이곳.
1: 맞아요.

발급을 했습니다.

0: 진짜 있어야겠다.
1: 진짜.
0: 필요하다, 필요해.
1: 우리가 해주는 거 어때?

0: 웃기게 웃기게 웃기게 해졌을 때 인내야 바로 뒤집을 때가
1: 광기가 어려워요.
0: 뒤집을

0: 만드.
1: 원님 나가자.
2: 아, 저렇게 높이 뛰셨어요?
3: 네, 잘 나갈 거예요.
2: 본격적인 목자랑 시간인가요? 자기 성을? 아우, 잘하네.

오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음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기악합주로 화사함이 느껴지는 경기민요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민속음악의 꽃으로 불리는 산조합주를 만나보실 텐데요. 한평생 외길을 걸어온 명인들의 절정의 기량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문고의 김무게, 아쟁의 박종선, 대금의 원장현, 피리의 한세현 명인의 산조합주를 지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민속음악의 멋이 느껴지는 무대를 함께 하실 텐데요. 가야금 산조를 즉흥연주의 대가로 불리는 백인영 명인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Thank you.

시간인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듣고 연주했던 민속음악을 만나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민속음악의 힘을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무악의 뿌리를 둔 시나위의 멋이 느껴지는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뚱이.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촌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2: 어?
1: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보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와,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청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쁘다.
1: 남색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살 피어 꽃살 꽃을 사시오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구나
1: 사랑꽃

주야 사랑의 정한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 아직 아눅한

0: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1: 아 근데 그렇게 변성기가 막 느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2: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정말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소리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친구만의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박사랑이지. 시청자 여러분, 주니어 소리꾼 박사랑을 기억해 주소이다.
1: 헤이 박사랑합니다. 고마워요.
3: 아유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지.
1: 예.
3: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소리꾼 박사랑 친구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후끈 달아오른 판소리 열전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저는 매력만 전달해.
1: 저는 천방지축 서연.
2: 저는 미소천사 하율.
3: 저는 상큼 말라 해.

패시. 야. 와피를 더.

0: 아, 정말 순식간에 빠져드는 아, 무대였습니다.
1: 네.
0: 요 수군가가 용왕과 토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치 있는 말맛과 익살 또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1: 맞습니다. 연기하고 소리가 함께 살아나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사랑과 절개를 담은 춘향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 사또는 동원의 좌정 후 여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 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들어간다. 네, 여봐라. 정골이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물어갔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나 한디.

0: 네, 이솔민 친구의 가야금 병창 무대였습니다. 네. 이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이야기와 또 감정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솔민 친구는 이번에 판소리 열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춘향가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춘향이가 이몽룡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강물 맞으셨었고 네. 저였어도 춘향이처럼 끝까지 이몽룡과 약속을 지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춘향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2: 그래요.

0: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1: 맞습니다.
0: 또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게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1: 네. 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판소리 열전 다음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판소리 꿈나무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돌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판소리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게 아닌데 생각했지만 판소리를 하다 보니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판소리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겼어요. 판소리 최고입니다. 제가 특별히 저의 숨겨온 댄스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0: 어때요? 아이돌이 했어도 잘했을 것 같죠? 저는 오늘 흥보가를 준비했는데요. 판소리 열전답게 아주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1: 흥보가 필면 될 줄 알고

0: 나 아니다.
1: 제할
0: 이 몹쓸 열어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가 형님을 찾아 급급에 오러 왔소. 그제 하루를 굶고운 처자가 어제 아침을 그저 잊고

피하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허건만원 대문을 걸어놓으니 날도 뒤에

0: 네, 판소리 네 번째 마당으로 흥보야! 흥보가를 들어왔습니다. 정말 흥보가는 너무 재밌고 네. 이 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웃음과 해학 또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고된 현실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재치 있게 풀어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웃음과 안쓰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언제나 항상 흥보 편입니다.
1: 아, 그렇죠. 고된 현실 속에서도 또 재치 있으면 잊지 않잖아요.
0: 해학 어떤 골개미 예, 여기 놀부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심청가 속 감동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 뒤 서름이라 하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는 법이지. 사뭇 아람이 자노면 울도 못하고 뛰고 비치는 법이었다. 신봉사기가 막혀서 따 절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그릇을 망바닥에다 내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앉아서 천서역견화 세계환생 자로진언 외고 염불이 나하여 주깔 잘 통하고 분하여라. 가삼 광광 두다려 복제배지를 덜컹 내리 통궐 지도 웅굴며 아이고 마누라 적을 두고 죽단 말이오. 밖으로 우르르 나가더니 마당에 엎드려 치더니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차소에게 집 주는

yesterday 현철 없고

조각시시체 소방상태들 위해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불 좌우로 갈라세우고 커리제를 지내는 뒤 요량은

0: 엄차 오하노 그때여 신봉산은
1: 지하이

0: 빼고
1: 제헐
0: 첫째가 더 굴과

마음이 없어서 이 거리

암그가사이다. 상여는 그대로 나가며 어넘차 와넘.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어 넘찬

0: 그렇죠.
1: 그래갖고 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0: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1: 네.
2: 네.
0: 무슨 뜻을 가져라 아니면 어떻게 커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1: 푸른 하늘처럼 밝고 긍정적이게 크라고 지어주셨어요.
0: 어, 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1: 네.
0: 긍정적으로.
2: 어, 예.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예.
2: 아마도 할머니께서 오늘 이 무대도 정말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들려준 심청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우리 친구가 연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맞아요?
1: 네. 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내용인데요.
0: 그렇죠.
1: 사랑하는 아빠가 연습하다가 얼굴이 떠올랐어요.
0: 아, 아빠 얼굴이?
1: 네.
0: 어, 그래서 지금도 울라 그래요?
1: 아니요.
0: 어, 아빠 얼굴 떠오르면 어떤 네. 생각이 들어요?

0: 잘 날궜다. 야,
1: 야. 비행기가 그냥 아주 애절하면서도 당당하게 날겠어요. 보니까.
0: 그러니까.
1: 한순간에 동요가 구수해지네요.
0: 따따따 비행기 청하.
1: 날려라. 예. 아 근데 또 있어요? 또 끼가 많으니까.
0: 또 보여주세요. 네.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2: 제가 도라에몽을 좋아하는데 도라에몽을 조금 따라해 볼 수 있어요.
0: 도라에몽 따라하기가 돼요?
2: 네.
0: 한번 보여주세요.
2: 해나무 헬리콥터.
1: 해나무 헬리콥터.
0: 할머니 같네. 그래. 아 진짜 우리 하늘친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와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준 판소리 열전 함께 하셨습니다. 판소리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소리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전해진 우리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은 씨, 우리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오하늘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때요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며 누가 날 더러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우남동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제가 우근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뻐.
1: 남세차세계 연구롱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산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랑 꽃이로구나.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0: 결심한 게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먼 하드록스에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그래서 메카는데 그 사람들 이제 뭐 근데 이거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갔고요. 300개 중에
0: 원래 양눈이 다 눈이 좋았는데 1983년도 5월 달에 이제 그 일하다가요. 그 쇠 파편이 뚜리가 가지고 시신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깝지만 이제 제거 수술을 했어요.
1: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일을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

0: 방짝이도 옛날은 나 일별증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아, 또.
1: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진 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진입니다. 이제 그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플라타.
1: 그건 이제 벌레 기대 이게
0: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책에도 있잖아.
0: 없어. 아니 근데 군산이 여기 없어질 텐데.
2: 나는 한 평생 방자유가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유의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0: 옛날에 지들 또래만 해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또 어렵게 살고 그래서
1: 모시 많이 나오고
0: 여기도 여기도 육념이 굳은 살이 백이에요. 그 전에는 비가 나고 막 버겁 이런 데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0: 야, 모르겠다. 산다고 간다고 원래.
1: 태모씨가 무엇이 재료예요. 그 태모씨를 이제 비워가지고 껍질 벗겨서 이렇게 물에다 담궈가지고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 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 피를. 네.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조하면 못 해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누가 무엇을 자르면 이 골랐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로 째서 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 골랐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속담에. 손도 그렇고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험한 자 그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2: 쌀게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이
3: 방아가 이렇게 떡떡하네. 이거 못이 안 길었나요?
1: 어려서부터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무 볼 때는 쉰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욱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겠습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손을 감고 춤을 춰봐요. 오늘은 이 어두운 밤에 홀로 별이 되어 저 달에 기대 잠이 들겠네. 떠나는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지를 않네. 쫓아가기 힘든 이 파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나치는 것. 별이 되고 구름이 된다 해도

0: 고침생이요. 좋다. 빨간 벌써 빨간 벌써.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빨리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경상북도 문경의 한 마을. 이명웅보다 환대받는 스타가 있었으니
1: 어저께 어르신이 얘기한 거 쓰레기통 요건 저 손꼴레 이거 마대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뭐 이 정도면은 우리 마을에 간 번쩍번쩍 빛나겠네.
0: 마을 주민들 춤이 절로 나오게 하는 형천리 스타 김광호 이장.
1: 그 빨래감.
0: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동네에서 사랑받는 방법.
1: 보송보송하게 건조실 것 같아도 이게.
0: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을 곳곳을 누비며 동네 일을 하는 건데요.
1: 자 소금.
0: 마을에 비치자 소금. 완벽한 이장님에게도 한 가지 빈틈이 있었으니.
1: 이게 또 잔소리 먹겠는데.
0: 동네 일 때문에 농사가 뒷전이 된다는 것.
1: 아니 오기 전에 하려고

0: 이불 등 대형 빨랫감을 보자기에 꼭꼭 싸서 이름을 기재하신 후 이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소리 좋고 속도 좋고 마을 안내방송의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2: 끝났어?
0: 어, 왜?
2: 아니, 뭐 방송을 이렇게 짜는 걸 좋아해? 아니, 난 시끄러워.
3: 아, 너무 자주 해.
0: 아니, 그래도 이 사람만 그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2: 응.
0: 어? 우리만, 우리.
2: 너무, 우리, 너무 많이 해.
0: 뭐가 많이 해, 많이 얘기는.
2: 시끄러워.
0: 더 많이 해야지.
2: 더 많이 하기는. 그것도 소음 공연인데요.
0: 귀가 따갑게 이제.
1: 마을 주민들에게 소식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 밤낮으로 방송을 하는 이장님. 같이 사는 아내로선 피곤할 따름이죠.
0: 알았어, 이렇게 너무 잔소리하지 마.
2: 방송 소리 커, TV 소리 커.
0: 당신, 아이고 참.
1: 귀농의 문경에 자리 잡은 지도 6년.
2: 나는 또 오늘 어르신들 잘 섬기러 갈 테니까 여기서 또 밭일은 오늘 맡겨진 숙제 뭐예요? 오늘 맡겨진 숙제 뭐야?
0: 이제 저 우리 감자 재배해야 되니까.
2: 네. 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고 즐겁게 놀겠습니다.
0: 신바람 났네, 신바람.
2: 갔다 올게.
0: 그래.
2: 집에서는 지루하게 가는데 거기 가면 시간이 금방 와. 가요.
0: 오늘 엄청 춥다, 왜냐면 바람 좀 봐.
2: 갔다 올게요.
0: 어.
2: 추워 들어가요.
1: 농한기에 미옥신 근처 요양원에 가서 주 3일 봉사 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0: 이따 저녁에 봐.
1: 귀농 6년 만에 아내는 봉사를 다니고 광호 씨는 이장이 되어 원주민 다름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사실 부부는 연고 없는 이곳에서 귀농인의 집에 살며 농사를 배웠던 귀농 초짜들이었습니다. 6년 만에 채소며 감나무며 논농사를 짓는 4천평 복합농 농부로 거듭났는데요. 남들이 쉬어가는 농한기에도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는 것. 광호 씨 아이디어로 만든 꾸러미 농산물입니다.

0: 감자, 돼지 감자, 그다음에 봄동, 무, 그다음에 상추, 또 일반 쌈채, 그리고 이게 좀 대파거든요. 벌써 8가지네, 8가지. 이렇게 꼭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싸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건또 더불어 주는 거죠. 이제 박스가 비면은 채워서.
1: 1인 가구는 물론 식구가 적은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0: 이것도 너무 꾹꾹 누르면은 농산물이 또 파손된 연료가 있거든요.
1: 지금은 자부심으로 꽉 채워진 농산물 박스를 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보내는 게 낙이지만 6년 전만 해도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광호 씨.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이 되길 소망했지만 아내의 만류로 귀농을 결정하게 됐다는데요. 땅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연고지 없는 문경에와 농사를 지은 지 6년. 1년 전부터 이장일까지 맡아하며 농사와 마을 일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수확철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인 요즘에도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치는데
0: 누구 왔어요?
2: 어디 계세요?
0: 예?
2: 네.
0: 누구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웬일이야?
2: 뭐 하세요?
0: 예?
2: 뭐 하셔? 아니.
3: 바우처 카드 만들

0: 지역 주민이신데 요번에 우리 여성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그걸 신청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이사님을 모시고 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2: 네, 알겠습니다.
0: 그게 사실상 여자 되신 분들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가르쳐드려요.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3: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행복 바우처.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4: 경험이 없는데 혹시 농업 이외에 다른 거 일하는 거 있으신지.
3: 단순히 서류 작업만 돕는 게 아닙니다.
0: 그럼 이게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5: 네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 되긴 하는데 일단 시청에 보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 결격사유가 뭐예요?
5: 시에서 판단하는 거라서.
0: 아니, 이게... 시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요번에 그 저기 뭐야 모집하는 게 1200명이 그렇게 되잖아요.
5: 네?
0: 그러면 1200명이 넘으면은 그렇죠. 거기서 또 추리는 거예요?
5: 그렇죠, 맞습니다.
0: 뭘 갖고?
5: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 시에서 이제 가점, 감점 이런 게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은 탈락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그래, 일단 요거 저 됐으니까
1: 좀 잘 좀 접수 좀 해주세요.
5: 네,
0: 수고하세요.
5: 네, 수고하세요.
0: 가시죠.
3: 마을 사람에게는 다정다감. 이런 이장님이 없지만 궁금한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불굴의 성격. 마을 주민을 보내고 또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0: 이거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4: 문화부.
0: 이거요? 네.
4: 축하, 축하. 제 담당이 아니라서.
0: 이거 좀 담당해? 문화누리카드?
6: 아, 예, 저 문화누리카드.
0: 이거다 당구장 표시 안 해가지고 문화누리카드는 누구누구한테 발급이 된다든가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6: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0: 이해가 되죠.
3: 어찌나 꼼꼼하고 칼 같은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요.

0: 자, 소금.
1: 가져가.
0: 야,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예, 예. 닦아주셔서.
0: 예, 예. 고마워. 어, 들어가.
3: 이렇게 쉴 새 없이 다니면 이장 월급 받아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0: 입니다.
1: 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따가는 저녁에 뵙겠습니다.
2: 예, 예, 그래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고마워요. 예, 예. 예. 수고해서 가세요. 예.
0: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정작 감자를 심어야 하는 광우 씨의 비닐하우스는 하루 종일 농부를 기다렸는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정작 감자를 심어야 하는 광우 씨의 비닐하우스는 하루 종일 농부를 기다렸는데요. 하우스 감자 심는 적기는 2월 중순. 다른 농부들은 이미 비닐을 싹 치우고 땅을 갈아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광우 씨 밭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1: 아이, 우리 마누라 감독관이 돼가지고 오기 전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혼자 하니까 다 되질 않는 거야.
0: 나름대로 핑계를 대보지만 마을 일을 좀 덜 했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일.

0: 정보를 준다면 뭐든 보고 배워 인공지능 챗봇까지 섭렵한 사나이.
1: 스위치 온 해놨고.
0: 하지만 신뢰했던 챗봇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이럴 때 믿을 건 하나뿐.
1: 아 맞아, 그 반장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 관리기가 고장 나서 지금 로타리를 못 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저 맥가이버 선생님께서 좀 고쳐주십사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시간 돼? 어. 내일 온다고? 아니 지금 좀 당장 좀 와봐.
0: 10분 후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
1: 어?
2: 어디 계세요?
1: 온 거야?
2: 네.
1: 어디?
2: 여기 왔어요.
1: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야, 씨. 네. 어, 고마워, 고마워. 네. 네. 네. 아니, 내가 이 기계치가 돼가지고 말이야. 네. 이걸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근데 내가 얼마나 답답해본 내가 불렀겠냐, 돼.
3: 응? 이게. 응? 어? 뭐, 참, 옛날부터.
1: 야.
0: 마을의 맥가이버로 통하는 정인 씨. 정인 씨의 손을 거치면 안 고쳐지는 게 없답니다.
3: 아.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1: 응. 응. 와!

0: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1: 진심을 눌러쓴 스케치북 이벤트에 아내의 마음도 사르르 녹아버렸네요.
2: 왜 웃으세요?
3: 수월로 들어와요. 아이고 참 환갑 때도 울리다니만 또 울리네. 응?
2: 날 받아주실 거요? 고맙습니다.
1: 이런 남편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3: 고생이 좋은데 왜 거기서 그래? 아이고 참나. 아니 코택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따시하게 올려놓고 맨날 볼게요. 알았지?
2: 네.
3: 고마워요. 네. 사랑해요.
2: 네.
3: 어이구.
2: 이제 너무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라.
3: 잔소리도 듣기 좋다. 양념으로 치니까 양념으로 조금씩.
2: 아, 그게 양념이었어?
3: 그럼요.
2: 어.
3: 그런 것도 없어. 밋밋하잖아. 둘이 살고
2: 본심이
3: 본심이야.
2: 아니고?
3: 에휴, 본심이 어딨어 그게.
2: 그래, 알았다.
3: 양념, 유명한 양념.
2: 어.
3: 응.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1: 싶었던 미옥씨.
3: 강호씨.
4: 왜, 왜?
3: 알바니아가 어디쯤에 있는
4: 중? 알바니아 저기 있지.
3: 그게 아니고.
2: 요 이탈리아 옆에 보면 여기 알바니아 요쪽 있잖아.
3: 아, 아이고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2: 우리 여기 다 가봤잖아 이렇게 일대 쪽.
3: 알바니아.
2: 그래.
3: 아,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한 당신 떠나라. 힘차게 멋지게 일하고 막가리로 잠깐 떠나는 거지요. 뭐 맨날 뭐 가기만 하고 맨날 놀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럼, 일을 해.
2: 이거는.
3: 응?
2: 이거는.
3: 열심히 일하면 나오지.
2: 나와?
3: 응.
1: 한해 농사지어 여행 다니는 게 이들 부부의 행복.
3: 그러니까 여기 아니요.
1: 귀농 후 매년 유럽이며 베트남이며 중국이며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다녔는데요. 아내의 올해 바람도 마찬가지죠.
3: 딸래미 딸래미.
2: 어 그래 그래.
3: 잠깐만. 딱 보고 있는데. 아!
2: 와!
3: 오늘 좀 봐.
2: 오리야 오리야.
3: 우리 오늘 좀 봐.
2: 오늘 안 아파?
3: 은혜야 어? 반가워. 어?
5: 뭐해?
3: 사진 보다 갑자기 네가 전화와가지고.
2: 너 엄마가 있잖아. 또 저 도졌어.
3: 도졌어.
2: 그래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는 거야. 응? 이번에 또 알바니아 가자 알바니아.
5: 먹고 있는 거예요.
3: 아 그랬어요.
2: 뭐 하고 있다고?
3: 약 먹고 있대.
2: 아 약 먹고?
3: 그랬어?
5: 할머니 거기도 아버지 맞대요.
2: 이야 우리 손주.

0: 잠시 후.
1: 이거 뭐야 이게? 어? 아이고 참.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2: 잠깐, 나 보다 보래야.
1: 세상에.
0: 삼빵 가지, 삼빵.
1: 어, 그렇지.
0: 아니, 이게 자라서 깔려면 손 아픈데.
2: 아니, 그래도 뭐 난 심심하면 안
0: 아이고야. 잘 먹겠습니다.
1: 예, 네, 올라가세요, 너.
2: 잘 먹어요. 예.
0: 이웃이 가져다 준 삼빵에 부부가 수확한 돼지 감자까지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그야말로 천연 건강 음료. 와. 이웃의 정 때문에 한층 더 건강한 음료를 만들게 됐는데요.
2: 아버님 잡수시고 어머니 잡수시고. 어 미안해라 내게 너무 많아졌어.
3: 그냥 생으로 아삭아삭 먹는 것보다도 더 낫네. 부드럽게 넘어가고.
2: 건강해지잖아 이 맛이.
3: 이거 내 애들이 보낸 건가? 이거 뭐야 아버지 조거?
2: 아
3: 이거 옛날에 그거 한 거 아니야?
2: 벌써 꽤 됐지. 재환이 소홍이 결혼한 했으니까 벌써 7년?
3: 7년이 됐어.
0: 각각 결혼의 동지를 튼 아들과 딸이 그리워지는데요. 감상에 젖을 틈 없이 불려나온 광호 씨. 주민들의 긴급 호출입니다.
4: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저한테 막 기대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
5: 욕실 있지요? 가족이 네. 욕실에 네.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4: 끝동으로 앞으로 되게.
5: 냄새가 나서
2: 저마다 다 냄새 나요. 네.
5: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돼요. 네.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4: 네, 네.
5: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저
2: 하수 정말
5: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왜 네. 이렇게 온 동네를 다 이렇게 몰아갈 하수 처리
4: 예, 예.
5: 정말 그거 좀 해줬으면 싶어 가지고 그 이장님한테 지금 건의를 드리거든요.
0: 네. 예. 오수로 인한 냄새를 견디다 못해 이장님을 불렀던 주민들.

0: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피력하는 광호 씨. 마을 사람들에겐 더없이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이장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마을 진입로를 확장하고 꽃길을 조성. 사방팔방 지원 정보를 모아 분리수거장에 정자 쉼터와 운동시설까지 만들었는데요.
1: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0: 주민들에게 믿을 사람은 이장 광호 씨뿐. 보면 볼수록 든든하고 잘생긴 형천이 최고 스타 이장 광호 씨입니다. 그날 오후
2: 저거 재현이 차 아닌가?
3: 그래 그거 맞아.
2: 저 그치?
3: 어.
2: 아이고 이제 드디어 오는구만.
3: 어. 야 이 저놈 새끼들.
2: 가자.
3: 그래 나가볼게.
0: 일이 바쁠까 오라는 말도 못했지만 내내 기다렸던 아들 가족의 방문.
3: 로아야, 문 좀 열어봐.
2: 문 좀 열어봐.
3: 이리 와, 좋아.
0: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예쁜 손녀들인데요.
3: 우리 로아 말 컸다. 내려와줘, 그래. 우리 며느리도 왔구나, 그래. 좋아야.
2: 잤나보다 얘는.
3: 할머니. 좋아 잤나?
2: 좋아 잤나 봐요.
3: 까고. 야, 너무 많이 컸다.
2: 할아버지. 할피.
3: 아이고, 이거. 우와, 이렇게 많이 컸어.
2: 야. 이렇게
0: 자라. 서울의 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아들. 아내와 아이들에 밀려 찬밥이 돼버리지만 이마저도 행복입니다. 손주들 보는 게 부모님의 낙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인데요.
3: 할아버지도 막 그래.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2: 고개 숙이고 있어.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
0: 낯선 카메라에 얼어버린 손녀들. 나는 농부다 사상 최초의 촬영 거부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3: 아유 고개 좀 들어.
2: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치. 자
3: 루아 지난번 여기서 고추 많이 땄지.
4: 그럼요. 응? 고추 많이 따가지고.
3: 와 이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0: 아이들의 낯섦을 풀어주려 나간 비닐하우스. 네.
3: 아니 애들이 이거 캐고 싶다 그래가지고 갖다 놨죠. 야, 니네들 그 봄에 냉이만 먹어봤지 겨울 냉이 먹어봤냐?
2: 응? 응? 할머니 너무 좋아. 냉이 편하게.
3: 응, 이거 봐. 이게 다 냉이야.
5: 체험했더니.
2: 응? 그렇지. 근데 냉이가 저기 꽃이 핀 거예요, 할아버지?
3: 그럼 이건 이제 뭐냐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까지 폈네.
2: 아 근데 맛은 좋은데 이게 다 든든 게 이제 아주
3: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어.
5: 그러니까
3: 그래.
5: 그러니까 식자재 마트죠.
2: 맞아.
3: 너는 시아버지 닮았는 줄 알아.
5: 안녕.

0: 그러지만 좋아요. 그러지만 애들도 정서적으로 잘 크거든.
1: 맞아요, 맞아요. 응?
0: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만 그 살면 되겠냐? 이렇게 흙과 묻혀서 살아야지.
2: 아들 가족이나 딸 가족이 오면 웃음은 배로 늘어납니다. 하다못해 식단도 달라진다는데요. 봄동이며 겨울파 등 정성 들여 키운 채소가 듬뿍 들어간 김치 손만두를 준비. 다 같이 모여 만드는 건 또 다른 재미죠.
3: 농사진께입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4: 우리 먹을 거 많구만. 농사진께.
0: 뭐야? 야, 그거 무슨 만두야? 어?
5: 뭐 만두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이 통성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쭉 누르고. 야, 이거 뭐 명절 분위기 난다.
3: 어, 응? 그러니까 미리 맛보는 명절.
4: 만두 갑시다. 뜨거워 근데.
0: 왔구나. 왔어.
4: 뜨거우니까 조심합시다.
1: 응? 양손에.
4: 양손에 뭐야 진짜.
0: 근데 이거 만드는 것보다 이게 먹는 게 더 중요해.
4: 양손에 들고 먹어.
0: 요건 먹는 용, 요건 만드는 용.
1: 응? 실수로 오른손에 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2: 직접 기른 작물들을 이용해 만든 먹거리. 자식들과 손주들 입에 들어갈 때 광호 씨와 미옥 씨는 가장 흐뭇합니다.
0: 아유, 잘 먹겠다, 잘 먹겠어.
4: 야, 이거 우리 저 만두가 이렇게 됐어.
6: 아버지 뜨거운 거. 여기
1: 무더 조심해.
7: 뱃속에서부터 할아버지가 키운 작물을 먹고.
3: 맞아 맞아.
0: 아이. 니네들은 결혼해서 잘 살지. 또 이 귀여운 손주도 두시 하나 줬지. 응? 나는 뭐 못
3: 내가 이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천 번이야.
1: 여한이 없어.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
2: 맨땅에 헤딩하듯 귀농해 서러운 날도 있었지만 보란 듯이 자리 잡은 부부. 꾸준한 나눔과 친절로 원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장이 되어서 더 뜨겁게 마을을 사랑할 광호 씨. 광호 씨와 함께라면 형천리의 꽃길은 이대로 쭉 이어질 겁니다.
0: 조용하다.
3: 잘 받아야지.
7: 문 열어도 더 좋아.
3: 고마워. 술도 먹어요. 우리 형, 내가 손으로 생각하고 한잔해.
4: 내일부터 농사일 화이팅!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좋아.

0: 넣어서 마시고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0: 건강하세요. 응?
1: 예.
0: 오랜만이네. 어서 드세요. 예. 응. 아이고. 그러니까.
2: 다녀왔어요, 언니.
1: 다녀왔냐?
2: 네, 언니.
1: 그깟 녀석은 뭐 자꾸 찾아다녔었냐?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어제.
2: 언니, 오징어가 신기해서 좀 사왔는데 안주로 좀 데쳐드릴까요?
1: 좋지. 예. 참, 아가.
2: 네.
1: 너 저번 짝에 춤 배우고 싶다고 했지?
2: 네, 어머님.
1: 저거 소원이 춤이요. 자네가 좀 배워주소.
3: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1: 예, 자네 춤도 좋아. 응? 오래간만에 자네 춤 좀 보소.
3: 그럴까?
1: 형님은 요거 좀 잡고.
3: 응, 그럴까? 그래 보세요.
4: 아이고, 달랑가.
1: 아이고, 좋네.

0: 어떻게 된 거야, 언니?
1: 뭐?
0: 언니 나온 것도 모르고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인 줄 알았잖아.
1: 박 형사님이 아무 말 안 해주지?
0: 언니 나온 거 아무도 모르던데 뭘.
1: 하여간 그 지긋지긋한 유치장에서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니.
0: 기가 막혀, 정말.
1: 어서 들어와.
0: 그나저나 어떻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2: 아,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좀 썼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차진방 그 사람이 나쁘더군요.
1: 차진방? 지금쯤 나 대신 유치장에 앉아있을 거야.
0: 차진방?
1: 무고의 공갈 협박. 그런 거지 뭐.
0: 그렇다고 차 선생을...
2: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요.
0: 안녕히 가세요.
2: 네.
1: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이해는 잊지 않을게요.
2: 어, 은혜는 무슨... 자, 학생 먼저 가요.
1: 멀리 안 나갈게요. 아,
2: 쉬세.
1: 네. 왜 그래? 내가 풀려나온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0: 누가 안 기쁘대?
1: 근데 왜 이렇게 잔뜩 골이 나 있어?
0: 아니야, 다리 아파서 그래.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1: 차준방이 얼굴이 생각난다.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0: 좋기도 하겠다. 그래도 3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인데

0: 걱정 마. 진짜 콩밥 먹일 생각은 없으니까.
1: 풀어줄 거야, 그럼?
0: 혼 좀 내주고.
1: 언니 혹시 김 회장님 힘 가지고.
0: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부족에 군 가면 내 인생만 망치는 거야. 아니, 내 인생뿐만이 아니지. 그래, 나 혼자 당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참

0: 속이 울렁울렁했는데 가라앉아서 살겠다.
1: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내 기억 속엔 오렌지를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은 들어있질 않아.
0: 길기도 하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어서?
1: 포도가 조금만 쉬어도 지색이었잖아. 틀렸어?
0: 지집에 별걸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1: 언니 뭐든지 달콤한 것만 좋아했지 않았어?
0: 지집에 별걸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1: 언니 뭐든지 달콤한 것만 좋아했잖아. 첫사랑에 실패한 취업도 달콤해서 좋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0: 언제 떠나니? 민호 씨하고 미국 가서 살기로 했다면서?
1: 비자 받는 대로 언제 보고.
2: 그래. 며칠 전에 들었어.
0: 나도 일찌감치 시집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틀렸지. 첫 번째 남자 만나 난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산다 하고 꽉 잡았는데 몇 년 질질 끌다 상처만 잔뜩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어. 우이야, 난 혼자 살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밉지도 않고 원망도 안 돼.

0: 그니까 뭐?
1: 언니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지잖아. 사생아야 그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언니 몰라.
2: 호랑이 아저씨가 물으면 이름이 뭐라고 하지?
3: 이모예.
2: 옳지. 북제비 아저씨가 물으면?
3: 뱀무예.
2: 옳지. 그리워 그리워. 막물증이 무섭다더니 내가 늦게 봄 만났다.
1: 정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0: 누구?
1: 손윤. 정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0: 누구?
1: 손윤호 씨.

0: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하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1: 언니, 난 언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상관할 자격도 없고.
0: 그런데?
1: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난 이해 못해. 솔직히 말하면 불결해. 정연 언니가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런 애색 안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순 없어. 내가 집을 나온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 엄만 예술가로서 존경해. 가야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최고로 훌륭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 난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고.
0: 그래. 난 축사 선생님만한 예술가도 못 되지.
1: 바르게 살아 언니. 예술가가 사생활이 문란해도 통한다는 세상은 지났어.
0: 무희야, 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축사 선생님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도 방황하고 계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게 남아서. 하물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돼. 나 이대로 숨 막혀 죽어. 재주도 없고 선생님만큼 집념도 열정도 광기도 내긴 없어. 그래도 난 예술가이고 싶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1: 그게 언니가 사생활을 놔도 좋다는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언니처럼 돼야 하고 결국엔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난 미련 없이 가야금 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야, 난.
2: 준비하고 싸웠어?
1: 가방이나 들어.

이걸 이렇게 받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편안하게. 잡아요. 잡아요.

0: 아니.
1: 찬우야.
0: 뭐?
1: 너 아직도 날 좋아하니?
0: 약 올리지 마.

0: 네가 부채 잡았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1: 괜찮아. 단념했어 너.
0: 난 아버지가 둘이야. 아니,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랬어. 진짜 아버지가 이런 짓은 아니야.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진짜 아버지가 이런 짓은 아니야.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0: 찬우야.
1: 왜?
0: 나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 엄마하고 유당처럼 난 가야금 타고 넌 북치고 그러면서 살까?
1: 진짜라 믿고 나 좋아하기 전에 가겠다.
2: 없지.
0: 그래요. 난 배우지 못한 년이에요. 재질학은 침밖에.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죠. 당신 없이 난

0: 에라이 호통조각지처냐? 중학교 과정밖에 안 나온 니놈을 대과장 나온 며느리가 신주머시듯 섬겼어. 그러니 잡스런 기생년하고 바람이 났어야? 이? 꼴에 꼴값하고 있네. 애미한테 대들 때는 서슬이 짓밟았더니 왜 말이 없냐?
1: 어머니한텐 잘못한 게 없어요.
0: 무엇이요?
1: 어머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0: 무슨 자격? 오냐,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다 이거지? 허렴치한 놈. 그래, 애미는 기생이다. 서방지를 밥 먹듯이 하느냐? 그런 게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0: 집에 반창고는 있냐?
1: 딱지 안 잤네요, 뭐.
2: 자, 큰아들 얼굴에 이게 뭐예요?
1: 아유, 오랜만에 온 식구가 아침밥 같이 먹네요. 아가씨, 집 나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온 식구가 같이 모이니까.
2: 동석이 형 젖었어? 왜 그러고 밥을 먹어?
1: 아, 저, 편하게 앉아요, 동석이 학생.
3: 괜찮아요. 여기도 편해요.
0: 모든 놈이 제발질해서 그래 안 그러냐?
3: 어떡하지?

0: 너 왜 갑자기 허파 빠진 사람처럼 웃었었냐?
1: 아, 아니에요. 저도 민주적으로 웃었거든요.
0: 무엇이요?
2: 꼭 지옥에서 빠져나오기보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내 입장 난처했던 거 알지? 돌아오셨대더라?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0: 링컨센터에서 연주할 때는 기립박수까지 받았어. 내가 연주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동양음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 기립박수 받으면서 무희, 찬우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야.
1: 선생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으니까 우린 좀 쉽겠죠.
2: 고생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0: 하여간 말을 물가에 내놓은 셈이니까 말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희야, 너 꼭 유학 가라. 내가 왜 너 상 탔을 때 유학 보내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는지 후회되더라. 가야금 가지고도 서양음악하고 싸울 수 있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라. 바이올린, 피아노 아무리 잘해도 우리 그 사람들 못 당해. 그건 그 사람들 음악이거든. 하지만 가야금은 우리밖에 못해. 판소리 그건 우리 거야. 진짜 우리의 혼이고 소리야.
3: 당신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요?
0: 이번엔

0: 요당이다. 아주 깔끔한 양반이지. 한번 입에 댄 젖대는 반다시 젖대 속거장 솜으로 깨끗이 닦아야만 직성이 풀려서 다시 입에 댔단다. 아무리 자주 서답을 갈아도 벌써 달거리 낌새를 채고는 합방을 하느니 그 백옥 같은 비우 맞추느라고 앵간히 속도 끓였니라. 아가 좀 쉬어라.
1: 네. 아우, 자꾸 오한이 나요, 언니.
0: 아, 그런 게 여자 방은 온유월에도 냉골임을 못 써. 아, 그게 어디 몸이냐. 몸속에 바람만 잔뜩 들었나 보다. 우인년보다도 몸이 싫어질 못한 게. 밥을 뜨고 살기도 바쁜 주제에 젊은 놈이 벌써. 아, 서라. 화려정은 3년이요 본처정은 100년이다.
1: 아, 저, 어머니, 저 꿈에 멧돼지 본 적 있으세요?
0: 멧돼지를 봤어? 아가 말해봐라. 아, 멧돼지 꿈을 꾼 것이요? 이거는 빛이 아교 갖는 꿈이요.
1: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이거는 빛이 장군 같은 아들을 얻는 꿈이다. 아가, 한 소리 말고 몸보전 잘해야 한다. 이. 예.
1: 아,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1: 안겨드리는 게 제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아, 정말이야, 어머니? 아, 어머니.
0: 바람 부는데 풀무지런다고. 아가, 얼른 들어가서 누워. 아, 이 새끼.

0: 나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1: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0: 또 한 가지는?
1: 그렇게 바빠요?
0: 좋아요.
1: 마셨어요.
0: 난 맥주 한 병 줘.
1: 네.

0: 미련 가지고 사는 것도 싫고.
1: 오래도록 잊어버리기 힘들 거야. 당신이란 여자. 당신이란 여자.

0: 고소를 취하했단 말이니?
1: 난 못 살게 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0: 차진방 풀어주면 너 또 당한다.
1: 설마 또 그러겠어?
0: 부처님이 따로 없다 얘. 널 매장시키려던 차진방인데 속 좋게 풀어줘?
1: 제가 잘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많으세요?
2: 누구 명령이신데?
1: 인천으로 회 먹으러 가요.

0: 누구요? 아, 누구냐니께.
1: 잘 받으세요, 어머님.
2: 뭔 짓이요? 응? 아, 누군데 느닷없이 큰절이요? 어머님은 또 뭐고?

0: 지 집 아이냐? 사내요?
1: 응. 이름은 영식이고 올해 4살 됐어요, 어머님.
0: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다냐.
1: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말했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라고. 자, 빨리.
2: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입니다.

0: 이름이 무엇이요?
1: 이영식.
0: 몇 살?
1: 네 살.
0: 그래요. 몇 살이요?
2: 어머님, 일거리가 생겼어요.
0: 왔냐? 무엇이냐, 저.

준비는 내 맘에 눈물인가요? 지금은 없네, 지금은 가고 없네, 떠나가 버린 여인아, 보고 싶은 여인아.

피우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이로구나.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큰 하늘 위로 날아올라 사라지는 날라리 소리. 그 소리가 날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은데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지.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김수경의 살풀이를 보여줄 때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무언가를 향해 이제 달려가려고 춤을 춘 이유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엄마를 위해서 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살풀이 천이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탯줄?

번쯤은 겪어봤을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감정에 집중하여 이 무대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이고요. 판소리를 9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 소리를 그저 똑같이 따라하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소리 공부를 해왔는데요. 어느 순간 나만의 소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소리꾼이라고. 그래서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소리에 녹여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예요. 유미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유미의 세포들이 대변해주는 그러한 구조의 드라마였는데요. 이거 내 소리극에 녹여내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다. 엊그제 한양서 내려왔다며 날 어찌 알고? 방자 네가 그니 턱 밑에 바짝 붙어앉아 종조리 새 연식 가듯 생쥐가 시나락 가듯 똑똑 꼬아 바쳤지? 춘향이네 회동성참판 기출이네 반쪽 양반이네 속닥속닥 제잘제잘 낄낄 안 보고 안 들었어도 보고 들은 듯하다. 쥐구멍에서 쑥 붉어진 놈 못 간다. 왜? 왜라니? 난 여염의 여자다. 기생 몸에서 태어났으니 기적이 이름 올린 처지나 어미의 수고로움으로 대비 넣고 관기고실 때서 성춘향 석자 기적이 올린 적 없다. 헌데 어떤 염치 없는 네가 여염 여인을 함부로 오라가라 한단 말? 사또님 자제의 책방 도령이면 수신하는 이니 예를 알 터 참 괴이하다. 방자 너나 건너가 책방 도령에게 똑똑히 전해 청하신 뜻 모르지 않음? 하지만 따를 수 없음. 안수해 접수하 해수열의 섭리도 모름? 하더라고. 방자 녀석 귀를 후비며

정신 차려, 춘향아. 쓰개치마 자락 고쳐 잡고 돌아선다. 담담하게 말없이 발길 옮긴다. 너무 기다리시고 세상인심 남의 말하기 좋아하니 이만 총총. 그래,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늘 당부하신 여염 여자 처신으로 교양 있었다. 이제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춘향아, 정신 차려.

지환 전해주고 전해받은 거울. 지환 전해주고 전해받은 거울 나도 간직했다. 늘 닦았다. 배시시 웃던 내 얼굴이 뚜렷하게 비치도록 박석곡에 올라선 그의 청창 옷자락이 푸른 하늘과 하나 되어 깜빡 사라지고 홀로서 울고 나니 해 가고 달 솟도록 울고 나니 밤과 낮이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요천수 여울목에 비친 달이 활발발 요동쳐 흐르는 물결 속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어떤 것은 오히려 더 명징해졌다.

없이 병증할 그 것

유행처럼 풍물판에서 번화를 놀리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또 많은 게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혼자서 그런 극을 이끌어가 본 적도 없고 중간중간에 나온 재주들 중에서도 뭐 많이 해봤던 것도 있지만 처음 시도해보는 작품 재주들도 있어서 그래서 할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한 걸음 또 성장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야기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현존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서, 오롯이 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삶에 대한 이야기고, 나한테 이 음악이 어떤 의미인가. 소고자비는 때에 따라 번화도 놀립니다. 그전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서 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찾으면서 이걸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요 깜찍한 소녀가 박첨지 조카 딸 피조리입니다. 남사당 놀이 하나인 덜미놀이 꼭두각시 놀음에 등장하는데 남사당 탈춤인 덧배기와 남사당 풍물놀이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피조리가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첨지 조카 딸이라네.

넓은 운동장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 사라지는 날라리 소리. 그 소리가 날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빨리 피조리 화!

나는 무동 피조리 박첨지 조카 딸입니다. 망설임 없이 밑동을 밟고 올라가 나비가 된 양 팔랑팔랑 나비춤을 춥니다.

휘청거리던 몸이 가볍습니다. 나는 날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 서둘러 나온 노랑나비 한 마리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속에서 팔랑 팔랑 팔랑 팔랑 그러다가 우당탕 선호가 아이고 엄마 그날 일은 내게도 어머니에게도 쉽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알라리까락에 신명을 내던 박첨지 조카 딸. 여보게! 아, 요것이 뭔고 하니 바로 이 번화라고 하는 것인데 남사당 놀이의 하나로 대접 돌리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요 번화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데 요 번화 놀이 또한 제대로 돌리기가 장이 어려운 것이었다.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데 요 번화 놀이 또한 제대로 돌리기가 장이 어려운 것이었다. 자, 한번 놀아보게 쳐라!

하이, 번안 올리는 솜씨가 알려졌고 관객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내심 아들의 갈 길을 예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나 진짜 상쇄 되고 싶어. 왜 상쇄가 되고 싶은데? 아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힘들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 힘들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나 진짜 상쇄 되고 싶어. 힘들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엄마가 너를 응원할게.

이 부포를 만들고 연희를 구상해낸 그 옛날 어느 연희광대가 꿈꿨던 이상이 느껴집니다. 쇠를 잡습니다.

밤새 어둠을 지키고 신새벽에 전멸하는 신호등처럼 붉은 외눈이 큰 눈 부릅뜨고 꿈뻑 꿈뻑 묻습니다. 입 먹고 입 먹고 나는 그저 두드리고 놉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엿가위를 찰찰거려도 번화를 높이 던져 올렸다 받아도 피조리 치레를 하고 덩실거려도 나는 그저 두드리고 놉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현존합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그냥 술만 오해야 마신 거니고 오해야 다른 남자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야 해 오해야 오해야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0: 모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1: 네. 네. 네.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1: 네.
0: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네, 네.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네. 연습을 1000번 이상하고 100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상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3: 준비되죠?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1: 그렇죠.
3: 올라든가
0: 노래가 앞에 장소 없지요. 네.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3: 전국노래자랑 왕주왕전은 못 갔지만
1: 준비되죠?
3: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1: 그렇죠.
3: 올라든가
0: 노래가 앞에 장소 없지요. 네.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3: 전국노래자랑 왕주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주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크게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네. 진짜 갈지 안 갈지 네.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0: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1: 네.
0: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은 네.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1: 네.
0: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네.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그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1: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아니, 곧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니,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엄마를
0: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 된답니다. 곧 엄마가 되는데.
1: 아니,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네.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0: 와.
1: 그래야 이렇게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0: 솔로 가지요. 네. 네. 이런 거는 네. 자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알았다, 오버.
1: 네.
0: 이 고영렬 팔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춘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수절만

0: 신중하게 놓고
1: 고영렬 5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5단과 하동군 5단의 1차전 흑도를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0: 양손잡인가요?
1: 그걸 첫수로. 성공! 멋진 수입니다.
0: 네.
1: 야, 상당히 먼 거리에.
0: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1: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하도 모르다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0: 네.
1: 반격이 났었어. 장군 봉구로 하면 됩니다.
0: 네.
1: 그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네. 내가 할 길로.
0: 네.
1: 저 뭐 넉점 석점을 향해서 네.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0: 그리고 하동건 오다는 떨렁 두 알라 맞는데, 네?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1: 근데 또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그쵸, 네.
0: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역전.
1: 맞아요.
0: 자, 네.
1: 네.
0: 본인이
1: 오.
0: 침착하게.
1: 아.
0: 우와, 초멀리서
1: 와.
0: 눈 깜짝할 사이에.
1: 진짜.
0: 네?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고영열 5단.
1: 네, 하동근 5단은 뭔가 풀었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네.
1: 자, 일단 하동근
0: 다른 분들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세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네. 보여주고 말이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0: 그렇습니다.
1: 시원하게 날렸어요.
0: 뒤로 빼진 않겠다. 네. 아직까지 주더라도.
1: 이 하동근 5단은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0: 그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배터리. 네. 아니,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1: 있었죠. 네, 맞아요. 네.

0: 가볍게 끝내겠다. 아, 오른손으로? 어, 그것도 괜찮네요.
1: 와.
0: 오른손이 더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0: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갑니다.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렬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2 2차전 시작합니다.
1: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네. 네.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1: 오.
0: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네.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시토시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네,
0: 알도 잘까 하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어,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1: 네, 나쁘지 않았어요.
0: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노에게 넘긴다.
1: 네.
0: 어떻게 처리를 할래?
1: 네.
0: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1: 네.
0: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1: 어.
0: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하나요?
1: 네. 네.
0: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그렇습니다! 하동근 5단, 과연 하동근.
1: 네.
0: 네.

0: 담배 회사 그 정규직을 네. 되기 위해서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원 5단.
1: 네?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0: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용여로 다닙니다.
1: 네.
0: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와!
1: 와!
0: 깔끔합니다.
1: 진짜 깔끔해요.
0: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와, 멋진 수였습니다.
1: 네.
0: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1: 네.
0: 손이 풀렸어.
1: 네.
0: 하동근 네. 5단입니다.
1: 네. 2차전은 네. 또 하동근 5단이 네.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아, 저. 네!
1: 네! 같이. 네. 네.
0: 떨어졌어요.
1: 네.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특과실이 없는.
1: 네. 네.

0: 알까기에 맞춰서
1: 자세가 된 거예요. 네. 어, 준비된 그 영역으로 보다.
0: 네.
1: 와, 왼손 오른손 자유자재. 와, 어, 이번에는 서로
0: 네, 네. 알 수 없어요.
1: 너무 몸살이지 않고 네. 시원시원하게 네. 까고 있습니다.
0: 네. 똑같아요.
1: 최종
0: 지금.
1: 결과는 두고 네. 보자 이거죠.
0: 네. 네.
1: 그래. 오, 지금 막상막합니다.
0: 네, 진짜 예측할 오, 수가 없어요.
1: 1차 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0: 네. 네.
1: 아, 저걸 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걸 하면 뭐가 네. 잘 되나 봐요. 네,
1: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짓을 다 하는 저 이제 골퍼들이 네. 바람 방향 보려고 네.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0: 와,
1: 우와, 이렇게 좀 역전.
0: 네, 미워졌어요.
1: 지금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0: 아,
1: 이야,
0: 와,
1: 대단합니다.

0: 당황하고 있는 고영희 로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굉장히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그러나 나 고영열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 점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하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고
1: 네.
0: 고영열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1: 네.
0: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이제 루틴이죠.
1: 네.
0: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네. 네, 고영열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와!
0: 네, 이 텐디기 나왔나요? 네, 눈 깜짝할 사이에.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주알이.
0: 와, 탄수미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0: 이득.
1: 아, 좀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네.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0: 되면 답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고영렬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0: 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아! 글쎄. 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자, 이렇게 해서 2차전 고영렬 5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렬 5단이 차지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2: 잘했어요. 진짜 저도
3: 잘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4: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2: 잘까지 인정하셨고.
4: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450여 년간 이어진 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광명농악인데요. 이 광명농악의 신명에 현대의 음악과 에너지를 더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제19회 광명시립전통예술단 정기공연 비트업 광명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행진하며 연주하는 마칭 밴드의 리듬과 움직임에 농악을 결합한 K마칭 농악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농악의 문을 여는 문굿과 기원을 담은 비나리, 그리고 흥을 깨우는 소고춤 등 농악의 짜임새와 흥은 그대로 가져가되 마칭 밴드의 움직임을 더한 살아 움직이는 농악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전통의 울림으로 현대의 일상에 힘찬 맥박을 불어넣는 농악 한마당 함께 즐겨보시죠.
1: 현대의 마칭 리듬을 만나 새로운 울림으로 재탄생한 농악. 전통 관악기 밴드의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풍성하고 화려한 전통 연희로 모두의 심장을 울리다.

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 광명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광명시립전통예술단의 비트업 광명인데요.
1: 2025년 7월부로 광명시립전통예술단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 새롭게 출발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경기 웃다리 농악의 광명 농악을 토대로 전통 예술을 하고 있었던 단체인데요. 전통 예술을 깊게 계승 발전만 시킬 게 아니라 창조적이게 새롭게 전통 예술이 현대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비트업 광명은 450년의 역사를 가진 광명 농악에 행진하여 연주하는 마칭 밴드 음악을 결합해 K마칭 농악을 선보였습니다.
1: 농경사회에서 했던 행해졌던 그 농악이라는 그 장르를

0: 이 풍구라는 단어는 그 불을 지필 때 바람을 넣는 그 풀무질 같은 거를 할때 쓰는 그 도구를 풍구라고 하더라고요. 풍구타령에서 나오는 그 풍구를 모티브로 해서 그 서양의 스윙 리듬과 결합해 만든 곡입니다.
1: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을 흥과 신명으로 승화한 공연은 무엇일까요? 부포놀이, 벚꽃춤, 무동놀이, 열두발 상모 등 다양한 연희가 무대의 풍성함과 에너지를 더하는데요.

0: 역동성과 동시대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 한국 무용의 심장이 뛴다. 서울시 무용단 스피드. 빠름과 느림, 그 경계를 허무는 몸짓. 숨막히는 속도의 미학. 한국 춤의 장단과 우리 시대의 속도가 만나는 무대. 지난해 전성 매진 신화를 쓴 서울시 무용단의 화제작 스피드.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M시어터로 객석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해 더 크고 더 깊은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0: 스피드는 서울시 무용단의 어떤 정체성 또 그 기획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된 컨템포러리 형식의 춤이거든요. 저희가 그 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성을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메소드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스피드가 탄생되었습니다.
1: 지난 1월 서울시 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일무는 무용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한국 국공립 예술단체로는 최초로 배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0: 채편의 높고 가벼운 소리는 흰색으로 상징해서 의상에 접목을 시켰고요. 궁편은 무겁고 낮은 소리인데 검정의 의상의 상징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그 고리행전은 깨움과 각성의 의미를 담아서 움직임의 선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작품을 풀어갔습니다.
1: 솔로 즉흥무가 등장하는 5장. 단 한 명의 무용수가 정해진 안무 없이 매회 즉흥으로 춤을 추는데요.

선수의 움직임에 맞추어 음악과 미디어 아트도 실시간으로 변해 단 한 번뿐인 유일무이한 무대가 완성됩니다. 이 5분의 즉흥무를 채울 주인공으로 서울시 무용단의 차세대 대표 주자 김민지와 노현택이 각각 무대에 섭니다.

0: 솔로 파트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들 속에서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무용수가 추어지는 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속에 있어요.
1: 근데 또 한국 춤의 매력이 되게 즉흥성이잖아요. 한국적이지만 지금 이제 현대적인 춤이 또 많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파괴신에서 이제 파도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택단원도 자기의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했고 이제 저도 파도가 휩쓸려간 자리에 공허함 뭐 이런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사람들이 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놓쳤던 감각과 감정들을 좀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 속도의 끝에서 파도처럼 분출하는 에너지. 그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매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좀 뭔가 무섭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그 안에는 파티더라고요. 아. 너무 신나고 또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파티였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이 펑키한 어떤 이 무속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그러니까 샤먼의 노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명명을 해서 저희 밴드 네임 앞에

0: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 네, 멤버들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기다려준 팬분들에게도 고마웠고 네. 또 그렇게 상으로까지 이어지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어요, 무엇보다도.
1: 아니, 다른 뮤지션들이 보면 약간 배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음반을 낼 때마다 이렇게 큰 상을 받나 싶을 정도로.
0: 그러게요. 좀 저희도 근데 좀 사실 올해 음반상까지는 좀 노미네이트 됐을 때 네. 아, 그래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설마 그걸 줄까 싶었어요.
1: 이게 그럼 한 해 동안 나온 음반들 다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0: 네, 다섯 아티스트 혹은 여섯 아티스트가 노미네이션 같이 됐던 것 같아요. 네.
1: 근데 거기서 딱 네. 수상을 했고 심지어 곡까지 받았습니다. 네. 5년 만에 발표한 앨범 이 소수민족의 지금 9곡이 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들이 참 좋아요. 좋다 잘한다 좋다. 부귀덩덩 니나니 뭔가 이렇게 축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네. 그런 곡 제목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0: 네 맞아요. 거의 이제 부귀덩덩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부자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네. 좋다 잘한다 좋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

0: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1: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굿하면 좀 무섭고 어둡고 약간 이런 네. 게 먼저 떠오르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분명 이것도 아까 어떤 무가에서 바탕을 네. 발췌를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사네요.
0: 네. 아. 매체산하고 음산한 그런 무드도 있지만 네네. 저희는 좀 펑키한 무드 또 즐거운 무드를 좀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작곡을 편곡을 또 해 나갔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갑자기 소리를 할 때 너무 달라지면서 뭔가 더 하이톤과 그다음에

0: 할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안녕하세요 가짜무당 추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가짜잖아요. 그분들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오랜 시간 학습을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편을 다 할 순 없고
1: 네.
0: 노래들을 좀 그래도 노래 전공이었으니 노래들을 좀 배워서

0: 페스티벌인데요.
1: 네.
0: 저희가 올해는 또설수 있게 되어가지고 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다양한 해외 팬들까지
0: 네.
1: 만날 계획인 거죠?
0: 네네.
1: 네.
0: 그리고 하반기에는
1: 네.
0: 저희가 또 유럽 투어와 일본 투어를 앞두고 있어요.
1: 와, 일본에서 또 색다르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본 관객들이.
0: 네.
1: 유럽은 또 약간 굿 하면 좀잘 모를 거 아니에요?
0: 네.
1: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0: 네.
1: 예.
0: 작년에 또 스페인에 갔었을 때도 굉장히 좀 마음 열고 신비롭게 바라봐 주시고 굉장히 잘 즐겨 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유럽도 기대가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떤 꿈과 목표를 갖고
0: 네.
1: 있는지 궁금해요.
0: 계속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1: 네.
0: 그리고 3집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아, 또 그만큼은 기다려야 되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신곡 작업들을 좀 줄여서 빨리 낼수 있는 방법도 찾을 거고, 또 지금처럼 또 다양한 무대들에서
1: 네.
0: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색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0: 네.
1: 신곡을 활동하는 것.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굿은 애군을 몰아내고 가족과 마을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의식인데요. 굿 음악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 이웃의 행복을 비는 한바탕 잔치를 열어주는 추다의 차지스. 앞으로도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흥겨운 음악 많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추다의 차지스의 리더 추다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상을 바탕으로 싱잉볼 소리 명상을 이끌어온 명진 스님도 참여해 관객들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담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악의 날. 저희 문화인공감에서도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아 다음 주에 국악의 날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온 나라 구석구석 헤집고 다닌 바람이 땅끝 해남에 머물며 피자나무 숲에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때로는 온 나라 구석구석 헤집고 다닌 바람이 땅끝 해남에 머물며 피자나무 숲에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때로는 구름 따라, 때로는 바람 따라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피자나무가 오늘도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이곳은 어부사 시사로 유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 고산 윤선도가 기거했던 노구당입니다.

윤선도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작가이자 정치인이자 음악가였는데요. 정철, 박일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의 한 사람으로 서인 송시열에게 정치인이었습니다.

강직한 정치가이자 예술성 높은 시조 작가로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는 다산 정약용의 외가 6대조이기도 한데요. 노론의 대표 우암 송시열과 맞서서 남인을 대표해 싸운 탁월한 문인이자 세상과 타협할 줄 몰랐던 바른 소리로 인해 유배지를 돌아다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글로 일상을 담아낸 윤선도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며 자연을 벗삼아 어부사시사, 오우가와 같은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세상 걱정 잊은 채 유유히 흐르는 강에서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어부처럼 윤선도 역시 은둔의 시간을 유유히 견디며 세상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는 것이 뻐꾹샌가, 푸른 것이 버드나무 숲인가, 노져라 노져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구나. 찌거덩 찌거덩 어여차, 맑고 깊은 못에 온갖 곡이 뛰논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길 꿈꿨던 윤선도는 어부사시사 40수와 한시 32편을 남겼습니다. 또한 완도, 보길도와 해남에 원림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원림 문화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으뜸이라는 뜻으로 굵고 진중한 음색이 일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음악의 흐름을 넓히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울림은 뿌리를 내린다. 광활한 대지와 숲의 생명력의 열정을 이번 프로젝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달려라 활짝 도깨비 문.
1: 숙제나 해야지.
2: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1: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2: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1: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3: 가면 되잖아.
1: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3: 여기야, 여기!
4: 우리가 데려다 줄게!
2: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1: 너희들은 누구야?
3: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4: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3: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4: 응, 바다래!
3: 그럼 가야지!
1: 간다고?
4: 그럼!
1: 어떡해?
3: 도깨비 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1: 도깨비 문? 그게 뭐야?
3: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4: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2: 속옷채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3: 호철아, 여길 봐!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3: 이리 와! 같이 타자!
1: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2: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3: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1: 벌써?
3: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뤄질 거야.

0: 난 말이야.
1: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0: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2: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3: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2: 정말요?
3: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4: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뤄진 거야.
0: 애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5: 삐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작곡가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을 눌러주세요. 올스타 팀은 총 15개 스타 중 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번째 판까지 잘 뚫고 올라오셔서 다들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가 세 번째 판의 또 미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시대별 음악을 싹쓸이하라.
2: 고민도 들고 좀 멘붕이었어요. 제가 원래 듣는 스타일의 아티스트 분이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생각이 많아요.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3: 아, 이번 싹쓸이판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4: 드디어 오늘 세 번째 판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도전자가 최종적으로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판은요. 전 장르에 이어서 전 시대까지 싹쓸이하자는 의미에서 일명 싹쓸이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싹쓸이판에선 도전자들이 같은 가수의 다른 곡으로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각 팀의 무대가 끝나면 별을 많이 받은 분은 다음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덜 받은 분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팀 다 올스타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음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두 팀 다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신영희 선생님,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악 오디션 또 후배들을 위해서 심사를 해주셨겠습니까만 이 조선판스타 심사가 참 힘들다고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5: 저 눈물나요.
4: 아 그렇죠.
5: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장단점이 다 있고 소리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둘이 중에 하나를 떨치려니 인간으로서는 못 올 일이에요. 나 울고 싶어요 진짜.
4: 조선판스타 싹쓸이판 1대1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장르 그리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싹쓸이판.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첫 번째 공개될 가수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공개해 주세요. 1977년 아니 벌써로 데뷔한 산울림은 형제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 락밴드라고 할 수 있죠.
5: 아니 벌써.
4: 아, 산울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김나니 씨의 맞설 상대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박성우.
2: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세다.
3: 야, 벌써 힘들다.
4: 둘 다 잘하는데.
5: 둘이 붙어놓으면 어쩌냐고.
3: 파이팅!

0: 때마다 올스타.
1: 저는 산울림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2: 자, 3번.
3: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4: 저는 산울림을 미리 선택을 해놨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금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더 들어봐야겠지만.
5: 하지만은
6: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네, 잘 봤습니다.
7: 아. 근데 김나니 씨는 산울림 나왔을 때 되게 어리지 않았어? 아, 물론 박성우 씨도 어리죠.

0: 박성우 씨는 또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1: 저는 진실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진실함 대 귀여움이군요.
2: 저의
1: 진실함으로
0: 서로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2: 네, 제가 먼저.
0: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1: 저는 진실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진실함 대 귀여움이군요.
2: 저의
1: 진실함으로
0: 서로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2: 네, 제가 먼저. 이때 동안 선배님 너무 고생하셨고
3: 보내버리겠다는 거지. 이제 잘 가라.
2: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요.
4: 저기 이거 쇼미더머니인가요? 쇼미더 판소리예요? 이야 대박인데요?
5: 시작부터 보냈어.
6: 재밌다.
5: 자 반격 들어가나요 반격?
1: 라니야 집에 두 살 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니까 아직은 못 가겠다. 보여줄 게 너무 많이 남았다. 미안하다.
0: 예, 김란희 대 박성우, 박성우 대 김란희, 김란희 씨가 먼저 시작합니다. 김란희 씨 무대 판 스타트.
7: 아, 또 무대 보는구나.
3: 부실 수 있게 해주지.
7: 이번 라운드 왜 이래?
5: 파이팅!
8: 파이팅!
2: 감사합니다.
9: 귀여워.
3: 귀여워요.
2: 산울림의 산할아버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10: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2: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조금 더 뽐내고 신나게 놀고 오자, 아쉬움이 없는 무대를 조금이나마 더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무대를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 예쁘다. 싱그럽다 싱그러워.
5: 산속이다 산속.
9: 산할아버지니까.
3: 어머

0: 네, 김나니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누를 때나 누르지 않을 때나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제가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쉽긴 하죠. 네.
2: 아, 이거는 뭐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네 이럴 만한 무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색깔이 달라서.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0: 별은 눌러주세요.

0: 또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늘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성량도 좋고 목소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별을 안 누르게 됐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뒤에 하는 게 안 좋아.
3: 왜요?
2: 너무 떨려. 나 진짜 지금 심장이 터질라 그래.
3: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4: 자, 이번에는 박성우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박성우 씨, 네. 김난희 씨가 지금 12개의 별을 받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5: 사실 원래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떠는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6: 그리고 떨리지.
5: 두 번째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7: 화이팅! 화이팅!
8: 화이팅!
7: 괜찮아!
9: 화이팅!
10: 내가 떨린다.
11: 왜 떨려 내가?
10: 내 나쁜 아이가.
4: 박성호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2: 오늘 부를 노래는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네,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김나니 씨가 받은 12개의 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0: 박성우 씨는 11개의 별을
1: 정말로 성우 씨를 위해서 제가

0: 떡하니 앉아있는데 패기 넘치게 도전하는 팀은 과연 누굴지.
1: 어우,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강심장이야.
2: 진짜.
0: 명품 복근 핫스타 조주아! 오!
3: 와! 오! 야, 특히 나다.
4: 아, 뭐야?
3: 야, 올드에 기부하네.
5: 와, 돌리는구나! 와! 돌려버려!
6: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를 했네. 어.
0: 조주환 씨와 대결을 펼칠 상대.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오!
7: 네, 진짜 좋아하는 두 팀인데요.
3: 세다, 세다. 세다.
0: 공교롭게도 지난 판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한 두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0: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거는 올해 초, 이제 코로나 한참 시작할 때부터 그때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민속촌, 용인 민속촌에서도 공연도 했었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1: 네, 손바닥
0: 일하게 됐습니다.
1: 턱끝 말아서 롤링 잘 내려가고 그리고

0: 별 배워도 희한한 놈 배워서 힘들어 줄 거다 노는데 너. 아니 글씨 이 친구놈들이 어여쁜 여인네들이랑 소개팅을 시켜준다 해서 내가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엔 오직 일편단심 그녀뿐인디.
1: 누군디? 영희! 누군디? 영희!
0: 또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기왕지사 이렇게 나온 거 어디 한번 재미지게 놀아보자. 장단 바짝 몰아라!

0: 또 있어?
1: 뭐야?
2: 뭐가 더 있다고?
1: 뭐야?

0: 아니 저렇게 안 힘든가? 노래를 어떻게 하지?
1: 승부 안 떴어, 승부 안 떴어.
2: 조주환 씨의 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4: 어?
3: 오.
2: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김주환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요? 정말 댄싱까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너무

0: 예, 한 분이시다 보니 기대치가 제가 많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약간 뒤에 뭐가 더 나올라나 하다가 끝난 느낌이어서 버튼에 손까지 올렸는데 이게 눈치를 보고 또 누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1: 그 뒷부분에 보면 백백홍홍 난만 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춘향가에 나오는 소리예요. 하얗고 빨간 꽃 가운데 어여쁜 미인이 나타났다라는
2: 춘향이가.
1: 뜻인데
2: 춘향이가.

0: 그래서 빨간 띠를 찾고 흰 꽃으로
1: 그래서 두 노래가 네.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뒤에 부분에는 결국엔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는 이 무대에서 그래서 빨간 띠를 찾고 흰 꽃으로
1: 그래서 두 노래가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뒤에 부분에는 결국엔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는 이 무대에서 여자친구인지 모르는 그 설레는 마음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2: 열린 결말.
0: 네, 열린 결말로 이게 누가 만나는지 그걸 모르고.
1: 아, 그럼 이게 시리즈예요? 다음 무대 또 이어지나요? 네,
0: 다음 무대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을지.
3: 드라마 드라마.
4: 밀당의 달인이야, 밀당.
5: 그러니까. 신영희 선생님.
1: 선생님.
6: 아니, 무대에는 끼가 있어야 돼.
2: 맞아요.
6: 끼가 아주 넘쳐 흘러.
2: 맞아요.
6: 술술술 넘쳐 흘러.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좋은 걸로 좀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선.
5: 선생님 너무 좋아하신
0: 거 감사합니다, 선생님.
6: 아, 좋지 그럼.
5: 부주환 씨는 왕의 남자가 아니라 희의 남자입니다. 네, 희의 남자세요. 부주환 씨 그 이상형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궁금해하셔가지고.
0: 저 연상 좋아합니다. 예. 아. 연상 좋아합니다. 예.
7: 무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잘 끝내주셔가지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8: 뭐 아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퍼포먼스가 참 보기 좋았고 네, 스타도 그렇게 나와서 아, 우리 참 경연할 때마다 치열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 마음에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5: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9: 쉽지 않을 텐데.
10: 그러니까 14개가 쉽진 않아.
5: 다음은 도체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조선 판정단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조주환 씨의 무대를 보고 별을 눌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눌렀을 것 같아요?
7: 저는 눌렀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무대였고요. 네, 이렇게 퍼포먼스가 화려한 무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열망하는 무대여서 굉장히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보채 소리는 14개 별을 넘어설 수 있을지.
10: 이거 지금 어려운 건데. 14표 나오기 어려울 텐데.
8: 보컬이신 김조환 씨 곡 중.

0: 와, 아우, 울 뻔했어.
1: 보채 소리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조선 판정단의 선택은 과연 어떨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그래서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1: 점점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다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채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더 신나게 봐주시니까 저는 아주 신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신나하셔서, 그리고 노래도 천생연분 땅땅땅 끝,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기분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3: 아쉽죠?
0: 많이 아쉽죠. 그런데 시원섭섭해요. 더 잘하고 싶었어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은 누굴지 지금 공개합니다. 장범준. 자타공인 음원 최강자 장범준 씨입니다. 대중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과연 장범준 씨를 선택한 도전자는 어떤 분일지
4: 누구야?
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누구야?
1: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4: 경로 이탈.
1: 경로 이탈!
4: 택시기사.
1: 경로 이탈에 맞설 상대,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5: 부르네, 또 붙었어.
4: 또 붙었어?

0: 북태평양.
1: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죠. 네. 저번 라운드 때 경로 이탈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네, 이번 라운드 때 이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 화이팅!
2: 저희가 오늘 부를 노래는요, 장범준님의 서울 사람들이라는 곡입니다. 전주 인트로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를 느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울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0: 이 대결의 끝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3: 간다, 택시 타고 간다.

0: 경로 이탈은 총 15개 자를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나팔을 그렇게 한 번에 쌍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3: 아니 그게 뭐 쌍평소예요? 뭐라 그래요? 뭐 쌍평소라고 그래요? 쌍나발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4: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뭐 사실 장난으로 그냥 두 개를 풀어봤어요.
5: 그게 불리던가요?
4: 네, 되더라고요.

0: 좋아서.
1: 힘이 필요한 네. 거 아닌가요?
2: 국내 최초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쌍태평소로.
1: 쌍 나발은 어떻습니까?
3: 쌍 아, 욕 같아서 싫습니다.
2: 쌍평소도 별로인가요? 쌍평소?
3: 네, 쌍태평소 하겠습니다.
2: 아, 미안합니다. 예. 고집 있으시네요. 예, 예.
4: 야, 그 팀에 임종훈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0: 그렇죠. 아주
3: 감사합니다.
0: 필요한 보석 같은 존재.
1: 네.

자주 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마주치지 마요. 그대 마음 그날의 밤 떠오르게 만들지는 마요. 그대 없는 곳 우리 없는 곳 지나갈 테니 그러니 그대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주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1: 가사 외우는데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아, 어저께도 막 밤까지 가사

각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극정성 소구발언 대한민국 남북통일 천하태평 국태민안 우순풍조 시화연풍 참선자는 이단동로 연불자는 삼매현전 안경자는 해안통도 병고자는 즉득회차 학업자는 우등성취 공업자는 공업성취 우복자는 복덕구조 안명자는 수명장수 직무자는 수분성취 출정장병 광반무예 관제구설 삼재팔란 우한질병 영영소멸 억조창생 만민님네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성송남녀를 불문하고 위덕으로 나왔는가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엔 뼈를 빌고 어머님 전엔 살을 빌어 칠성님 전 명을 빌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어 십상만에 탄생하니 그 부모가 우리들을 길러낼지 어떤 공력 들었을까 진자리는 자비하신 부모님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 아기 눕혀 음식도 맛을 보고 미묘 번몬 연설하고 지옥 알기 나쁜 고제 강명 놓고 신통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샌 칼날 연꽃으로 하여서 고통받던 처중생이 극락세계를 황생하이

제 토중생 자부아임의 타불 자타일시 성굴도 나무아임의 아불 원이 자공덕 보급어 일체 하등여 중생 당생극나고 동견 무량수 개고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0: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김포에서도 북쪽 끝자락에 있는 이곳에 기괴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데요.
1: 착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와, 진짜 용감하다.
2: 출발.
0: 비명과 웃음소리가 난무하는 이곳의 정체는 귀농 8년차 농부의 곤충체험농장.
1: 들으셨나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3: 요거는 뭐예요?
1: 비담. 신라시대 때부터 요거를 뭐 귀걸이나 뭐.
4: 내가 그때 안 살아서 어떻게 신라시대.
0: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과 공예품을 만드는 재미까지 새로운 체험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4: 꼬시를 다 나오는 거. 근데 얘는 꿀을 먹고 가는 거래야.
5: 그렇지.
4: 아이, 가는 놈도 있고 나로 오는 놈도 있지.
1: 나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수빈 엄마 때문에 한다. 야, 진짜 이렇게 해놓고 살아보면 어떡하지?
6: 서로 얘기는 못하지.
7: 마음껏 스스럼 없이 텃밭이.
0: 전 직업의 노하우를 비농에 접목. 재미난 체험농장을 꾸리고 있다는 부부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인 김포시. 그래서 한겨울 너른 평야는 인적이 드뭅니다.
8: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9: 예, 혹시 예약 성함이?
10: 유선님.
9: 6번으로 가서 앉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 자리에 6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0: 한겨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1: 자, 그럼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곤충이 왜 좋아요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오, 진짜.
9: 요거는 요 자리에 6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0: 한겨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1: 자, 그럼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곤충이 왜 좋아요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오, 진짜.
10: 곤충이
1: 좋아요. 왜 좋아요? 멋있으니까 또. 왜 좋아요? 그렇지, 머리가 순대가 나눠져 있어요. 와, 그래서 우리 아빠를 좋아하는 게 우리 아빠가 머리가 순대가 나눠져 있어. 자, 지금부터 퀴즈 타임이야. 자, 이제 선생님이 하나 딱 보여주면 제일 크게 얘기하는 집한테 선물을 갈 거야. 와, 이 곤충은 아름다움이 천년을 간대.
11: 나비
1: 내가 진짜 이미 바꿔야 되겠다.
11: 나비.
1: 어, 나비가 천년을 갈까?
11: 지렁이.
1: 지렁이가 아름답구나. 깜짝 놀랐어. 비둘기를 알아요? 우와, 비둘기가 정답이에요. 바로 바로 이 아이예요.
0: 귀농 8년차 농부 김영호 씨의 곤충 체험 농장입니다.
1: 우와. 자, 근데 이 아이는 왜 천년을 간다고 할까요? 옛날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알아요?
2: 알아요.
1: 신라 시대 때 궁궐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금관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뭔가가 이상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 안장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0: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 오, 용감해, 용감해, 용감해.
0: 얘가 막 메롱메롱 할 거야. 잘 봐봐. 자, 메롱.
2: 곤충 외에도 다양한 파충류까지 많은 이곳. 현재 농장에는 곤충, 파충류, 갑각류 등 종류만 19가지나 됩니다.
3: 개도 있다, 개.
4: 어, 그러면 여기 봐봐. 개고요.
3: 개 보이지?
4: 우리 여기 사는 거예요.
5: 저는 원래 있어요.
6: 여기 발판이
5: 꺼내줘.
6: 야, 엄청 커요.
5: 와.
6: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7: 잘 잡아, 얘 잘 잡아.
6: 여기 조금만 끼자.
3: 윤설이도 만져봐.
5: 허공이랑 느낌이 어떻게 달라?
2: 곤충 체험의 시작은 영호 씨가 했다며 마무리는 아내인 선미 씨의 몫인데요.
8: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한 분 한 분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3: 정말 안 움직이게 짙게 벌린다.
5: 어, 엄마 해줄게.
8: 잠깐만.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날이 나와요. 날이. 그래서 잡고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저 핀 부분 바로 아래. 여기다 핀을 꽂아봐봐. 어딘지 알겠지? 그렇지.
4: 정말 진짜 무서워.
5: 이거 여기를 여기 사이를.
3: 날개 한번 해보자.
2: 사육하다 죽은 곤충들을 활용해 표본 액자를 만드는 것이 체험 수업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8: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이거 해서 얼마나 예쁜가 한번 보자. 자.
5: 우와, 우와 멋지다.
8: 잘했어요.
5: 감사합니다.
8: 들어키면 너무 예뻐요. 짠. 우와. 잘 가져가게.
0: 뭐 하고 싶다.
2: 체험 수업은 할 때보다 끝나고 난 후가 더 바쁘다는데요.
8: 당근 배추.
0: 어, 당근하고 배추하고 조금만.
8: 배추에. 뭐 웬일이니? 뭐 발등이 아닌데 이거? 뭐냐? 어,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뭔가 하고. 이야. 그 이거 어디다 놔줘야 돼?
0: 말게 있는데.
8: 우와. 이 배추가 되게 싱싱한 건가 보다, 그런 거 보면. 여깄다, 여기다, 여기다 먹어봐. 먹어봐. 이따 먹을게.
0: 안 돼, 이거 두꺼워.
8: 두꺼워.
0: 반 정도 돼.
2: 농장에서 키우는 곤충과 파충류들 먹이부터 챙깁니다.
0: 아, 얘를 준다고?
8: 응. 미럼하고 당근하고 같이 주면 먹겠지. 어머, 이제 미럼만 먹네, 이제.
0: 먹는 거 보면 이쁘죠? 됐고.
8: 죽겠다. 아, 진짜. 너 추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가요?
2: 추위에 약한 파충류들은 먹이에 더 신경을 씁니다.
8: 뭘 해야 되나? 아, 미리 영수죠. 이렇게 잘 먹는데. 어머, 배 엄청 고팠구나, 너.

0: 수빈이가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강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1: 오,
0: 그래서 그때의 예명이 비단이 선생님. 응.
2: 우리는 다 그냥 붙잡고 부려먹어.
3: 서가댁 식구들이 총출동한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훈제 삼겹살이 올라간 따끈한 전골.
1: 네, 그러세요.
3: 거기에 삼겹살까지 푸짐합니다.
4: 아이고, 아이고, 난리야. 아이고, 난리야.
5: 아이고, 좀 먹고
6: 싶어. 아우, 맛있다.
5: 아우, 거의 튀겨졌네.
3: 서가댁 식구들은 영호 씨네 귀농을 도운 조력자들인데요. 지금도 주말이면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 역시 알바비니까 다르다.
8: 오늘 수고하는 날이라.
9: 야, 진짜. 야.
0: 어우, 야, 체험장을 할 때는 이게 더 벌판이었잖아.
10: 저 중앙실 컨테이너 하나 있었지.
0: 그러니까 벌렁 그거 하나.
10: 조금
11: 내가 여기 제일 많이 왔어.
10: 풀들만 있었고.
0: 이게 사람이 올 줄 알았나? 더 벌판에 전부 사람들이 그랬지. 야, 여기 야. 어우, 야, 체험장을 할 때는 이게 더 벌판이었잖아.
10: 저 중앙실 컨테이너 하나 있었지.
0: 그러니까 벌렁 그거 하나.
11: 조금 내가 여기 제일 많이 왔어.
10: 풀들만 있었고.
0: 이게 사람이 올 줄 알았나? 호흡불판에 전부 사람들이 그랬지. 야, 여기서 무슨 체험장이야 라고 그랬는데.
10: 나도 그랬어. 이 보도블로 깔때를 하고 싶지가 않죠.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누가 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아이, 그 한여름에. 그치?
0: 나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수빈 엄마 때문에 한 거야. 보도블로가 막 세 개, 네 개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고.
11: 오히려 내가 정말
10: 하면서
11: 중간에 눈물
10: 욕이 나오더라.
5: 맞지? 아유, 김정, 아유, 내가 진짜, 아유, 내가.
10: 나는 확신이 없으니까.
0: 나도 그냥 하자라고 해놓고 해서 내심 걱정을 했지. 야, 진짜 이렇게 해놓고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10: 진짜 그래서 걱정인데, 서로 얘기는 못했지.
0: 내일처럼 그냥 다 해줬으니까. 말 그대로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잔디밭부터 깔고. 아이고, 우리 박 대표님이. 아이고, 웬일일까?
11: 아이고, 울어.
5: 배설만 나도 울어.
0: 울지 마. 우리는 수빈이네하고 명한이네하고 죽을 때까지 잘해야 돼. 진짜로.
3: 귀농 전 영호 씨의 아내 선미 씨는 생활공예 작가로 활동했고요. 영호 씨는 공간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요. 성취감은 좋았지만 좀 더 자신을 돌보며 살고 싶어 귀농을 결정. 2016년에 아버지가 하시던 군뱅이 농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육과 팔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고 식용곤충을 키운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돌파구를 찾은 것이 체험농장. 자신과 아내의 전직을 살려 곤충의 예쁜 디자인과 이야기를 담아 억대 매출의 체험농장으로 발전했습니다.
0: 내일처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5: 난 돈 받고 하는데?
7: 왜 나는 안 줘요? 일반 시키고?
10: 그때는 영업 시작 전이었어.
7: 어, 잔디 까느냐고 엄청 힘들었는데.
0: 아, 맞아. 우리 수빈 아빠 잔디 혼자 다 깔았잖아.
10: 그래서 빡빡하게 깔아갖고 나 우유를 잘했어.

0: 걱정스러운 상황. 농막에 있는 남편부터 깨우는데요.
1: 난데. 요 들어와서 여기 사육장 보니까 좀 썰렁해서 얘네들 다 숨어있어. 숨어있어. 엄마 좀 안 움직여. 아프. 봐봐. 나는 모르니까. 안 움직여. 그치? 안 움직여. 그치?
2: 추워서.
1: 추워서 그치? 저를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2: 여기가 따뜻해졌네.
1: 서큘레이터인가? 그거 갖다 좀 털어줄까? 그럼 이 온도 확 올라오더라고. 얘는 많이 안 올라가.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그거. 여기다 이렇게 의자에다.
0: 하필 온열 전구가 고장나서 주문을 해뒀는데 갑자기 한파까지 불어닥친 상황. 그래서 몇몇 개체들은 따뜻한 사육장으로 옮겨 난방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농장에 있는 난방기구란 기구는 모두 모아 사육장에서 틀어주고 있는데요.
1: 이렇게 해서 강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붙이면 그러면 좀 올라가. 사육장이 따뜻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제 깜짝 놀랐네.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았지. 이 겨울에는 이 곤충이 있고 파충류고 너무 예민해서. 네, 네.

0: 그럼 출고 처리를 진행해드려도 될까요,
1: 그님? 그 히팅 램프가 네, 그 생물 그 온도 유지 때문에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온다고 했던 건데. 근데 뭐 아무 얘기 없다 그냥 배송 지연이 되니까 취소 처리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0: 저희가 전단 처리가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1: 네, 그럼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오늘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날 보내줘야 된다고요. 아 그래야지. 네네네. 좋은 하루.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이게 며칠째야 지금 며칠째?
1: 거의 일주일이 됐지. 원래 금요일에 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수요일에 신청했나?
2: 그래 오자마자 그 없어. 바로 신청했는데. 아. 어이가 없네.
1: 근데 뭐 좋은 하루 보내니까. 좋은 하루 보내야지.
2: 잘 보내.

0: 하게 되고 이런 작은 거 캐릭터 만드는 게 참 재밌고.
1: 영호 씨의 아내 역시 자신의 기술을 살려 체험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오히려 귀농으로 공예 작품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시각 영호 씨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요.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강화도입니다.
2: 야, 오늘 눈이 와갖고 저 위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저 가지를 끌고 내려가야겠네요.
1: 전날 내린 눈에 땅이 질척해진 상황. 산 앞까지 올라가는 건 무리입니다.
2: 와, 저 다 끌고 와. 와, 큰일 났다.
1: 참나무 가지는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 사육장의 필수품인데요. 앞까지 올라가는 건 무리입니다.
2: 와, 저 다 끌고 와. 와, 큰일 났다.
1: 참나무 가지는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 사육장의 필수품인데요. 영호 씨네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필요해 사육량이 꽤 많습니다. 그냥 사려면 비용이 꽤 들어서 알아보다가 온라인 중고 거래를 활용. 참나무 벌목이 있을 때 맞춰 장가지들을 가지러 온 건데요.
2: 근데 이런 아이가 위에 깔려 있어야지 발톱에 뭐 하나가 딱 걸리면 그 힘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참나무가 뭐니 뭐니 해도 최고입니다. 곤충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1: 나뭇잎이나 장가지들을 정리한 참나무를 차에 싣습니다.
2: 예, 욕심 같아서는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눈길이 워낙에 위험해서

0: 큰일인데요.
1: 안녕하세요. 차를 돌리고 한다고 하다가 자꾸 열차가 철로 들어간 거야.
2: 많이 싫지도 않았구나.
1: 아,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화끈하게.
2: 아, 이쪽에서 돌렸어야지 왜 이리로 돌렸어.
1: 아, 여기서 돌렸다가 여기서 탁 빠진 거예요. 왔다 갔다 쫙 돌리는 거야.
3: 혹시 뭐 찾으세요?
1: 아, 요 동네 그 렉카차나 혹시?
3: 렉카차 여기 어디세요? 시골에.
2: 자영이가
4: 바빠?
5: 아니, 차가 빠졌어. 요 산에서 트랙터로 와서 한번 끌어줘.
4: 아, 그래요?
0: 영호 씨에게는 구세주 같은 트랙터 등장입니다.
1: 멋있어. 아.
0: 트럭을 끌어내기 위한 합동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트랙터로 트럭을 당기는 동시에 후진해서 빼낼 작정인데요. 아, 하지만 꼼짝도 않는 트럭. 결국 이곳을 잘 아는 참나무 주인장까지 나섰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잘 될까요?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는 트럭. 이제야 영호 씨 얼굴에도 화색이 돕니다.
1: 와, 베테랑 어르신들은 틀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기 뭐야. 진짜 사례 좀 하고 싶은데요.
6: 무려.
1: 네, 요거 해주신 거.
6: 방송에 나오는데 왜 뭘 사례야?
2: 여기가 김포서 사슴 농장을 하신대. 그 사슴벌레. 삽으로 저기 하니까 거기 구경 삼아서 한번.
1: 네.
2: 하자고
1: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귀한 참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를 빼느라 거의 반나절 만에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
1: 오늘 대박이었어.
7: 냉카차 불렀어?
1: 어? 아, 거기 사장님이 동네 어르신 그 트랙터 불러갖고 한 거야.
7: 아, 다행이다. 이거 한참 쓰겠다 이거.
1: 와,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있지.
7: 좋죠. 어디가 이거 살려면 엄청나는데 비싸거든요. 이만큼 해갖고도 19,000원 막 그래요. 이렇게 묶고 그냥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0: 고생은 좀 했지만 덕분에 귀한 참나무도 얻었고 따뜻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어 좋은 하루였습니다.
1: 갑시다.
0: 오늘은 오랜만에 영호 씨도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1: 이 형님 도와줘.
7: 저리 가래. 필요 없대. 저리 가래. 저기 고추장 떼놓은 것도 먹자.
1: 싫어.
7: 엄마는 좀 바짝 익히는 거 좋아.
0: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첫째 아들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 자, 스테이크 만들어 볼게요.
9: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0: 과연 이번엔 어떤 스테이크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1: 야, 이 스킬은 내가 TV에서 봤던 스킬이야. 평생 안 드시면 스테이크도
2: 비싸니까 못 드시지.
3: 멋있다. 역시 또 해본 스킬이 있네. 땡큐.
1: 야, 무새싹
0: 오랜만에.

0: 먹고 살아야지.
1: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2: 살려봐 바닥이었어.
3: 살림에 손을 놨다 엄마 그럴 때 바쁘다고. 근데 이렇게 해먹으니까 너무 고맙지. 가끔 이제 있으면 또 해주기도 하고.
2: 근데 이런 거에 감사함보다 맛이 있어서 감사. 너무 맛있네.
3: 하여튼 감동의 순간을 갖다가 찬물에 싹 던져.
2: 진짜 맛있다, 야.
4: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사실 오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영호 씨네 가족이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바로 점토공예를 가지고 동화를 만드는 건데요. 둘째 아들은 이야기를, 아내는 점토공예로 캐릭터를, 영호 씨는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동화인데 약간 이게 그 가능성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화 내 것처럼 내 것의 동화를 만드는 거지. 그 상황 설정에서 쉽고 엄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신장이 없는 로봇가 있고 신장을 갖고 있는 곤충이 있고 둘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교감을 하고 있는 거.
3: 완전 동화로 막 가는 게 아니라,
2: 그게 아니라
3: 아빠가 이전에 했던 그런 거는 탁탁 이렇게
2: 내, 내 것으로. 어때요?
5: 내 것으로.
2: 그거에 구애받지 말자고. 내 것이든 다섯 것이든 엄마가 만드는 그 요 비주얼이 어쨌든 따뜻해. 그래서 이 동화 이렇게 가서 선을 긋지 말고 따뜻한 그림을 하나 만들, 곤충 이야기를 만든다 생각을 하고.
3: 곤충이 계속 얘한테 말을 거는 거지. 얘가 딱 이제 심장이 생겨서 로봇하고 얘하고 같이 뭐 여행을 가든.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 얘 생각한 게 그런 게 좀 맞았어.
5: 마지막으로 봤을 때 로봇이 이제 되게 꽃들에 딱 쌓여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거죠.
3: 그것도 멋있다.
2: 괜찮네, 의미 있네.
3: 로봇, 녹슨 로봇인데 꽃으로 이렇게 하면서 따뜻해지고. 그것도 괜찮다.
4: 가족들이 같이 하는 첫 프로젝트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0: 필요한 곳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 여기에 저희가 실내 체험장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판넬로 이렇게 단열해서 여기 안에다가 잔디밭 인조잔디를 깔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직접 잡아보고 이 벽에도 좀 그 인조 조형물들 그 풀이 됐건 그런 걸 같이
2: 해가지고. 오, 이거 미로로 들어가면 재밌겠다.
1: 아, 미로로요? 네. 좀 저희가 사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먹이 주는 체험을 할까 생각하거든요.
2: 그러니까 그 미로.
1: 미로로요? 그럼 저기에 문을 달아가지고 미로로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2: 그쵸.
1: 오.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네.
3: 미로. 되게 확 나오네.
1: 그러면 되게 넓게 쓸 수 있겠네요.
0: 체험 농장을 위한 노하우 전파는 물론이고 딱 맞는 공간을 설계해 주는데요. 공간 디자인을 했던 전 직업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잔디, 그 잔디나 논 둘 중에 하나인데.
2: 논이 좋죠. 나는 언뜻 생각을 한 게 만약에 여기에 길이 난다고 하면 그 우리 어디 뭐 저 습지 같은 데 보면 습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데크로 이렇게 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다음에 이게 논이고 논 위로 다니는 데크가 만들어진 거 있고 그 보리도 보리고 그 위에서 그럼 뭐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때로는 그 뭐 거기에서 뭐 채집을 하던.
1: 그 체험장은 여기도 조금 더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얘네가 이제 사람한테 붙임성이 되게 좋아서 얘네를 동물을 어떻게 저희 동물을 활용을 할까도 생각을
3: 해요. 니네들은 사람 너무 잘 따라.
1: 근데 물론 동물 무서운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치. 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3: 아니 팔
2: 지도로 봐서 평면도가 나올까?
1: 제가 뭐 그려서는 드릴 수는 없죠.
2: 네네. 그러면 제가 그거 평면에서 마스터 플랜 잡아볼게요.
1: 네네. 서로 돕고 도와서 올해는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2: 멋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들어가세요.
2: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0: 컨설팅을 마치고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 소식 때문에

0: 추워.
1: 아이고.
0: 왜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야?
1: 아이고, 햇바다 내놓는 거야. 어, 다행이다. 밥도 빨리 줘야겠다.
2: 그 얘기는 못하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0: 에, 거기에 이제 왔다구나.
1: 어우, 이 좋아요. 우와,
0: 우와. 아이고, 추워서 떨었구나.
1: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추우면 먹지도 않더라고. 우와. 먹으러 온다. 어, 저 온다.
3: 따뜻한 기운 때문인지 밥도 먹고 이제야 활기가 돕니다. 부부도 이제야 마음을 놓습니다. 그날 오후.
0: 이분은 얼굴을 이렇게 수정을 하니까 너무 이뻐. 저 우리 어르신의 원판이 워낙에 얼굴이 이쁘셔서, 예, 머리를 풍성하게 해드리고.
1: 연예인이죠.
0: 나는 이거 하다가 보면 나도 깜짝 놀래.
1: 그 원판하고. 이게 안 돼요. 근데 또 이렇게 같이 갖다 놓으면, 아, 그렇구나.
0: 그렇지. 응.
1: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세 마리 한 네 마리 정도.
3: 어르신들 모습 사진 보정에.
0: 오케이.
1: 갑시다.
3: 눈길을 뚫고 달려간 곳은 영호 씨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은 이곳 경로당에서 체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4: 어서 오세요.
5: 초초집에서?
6: 만화 몇 마리 돼?
5: 응. 살아 있어?
6: 응.
5: 어디 봐.
6: 응.
7: 만화 대여섯 마리
6: 여기 있고. 여기 몇 마리 있어?
7: 여기도 있고.
6: 아, 귀뚜라미?
7: 나무기도
6: 이거는 찌개벌레다. 이게 찌개벌레고, 얘 물장구.
8: 아이, 물장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6: 입이 벌써 달라. 물방개는 이렇게 안 생겼어.
0: 그렇죠.
6: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이 됐다고.
0: 정확하게 맞췄어. 그리고 걔네들은 뒷다리가 노처럼 생겼어.
6: 예. 네. 그래갖고 입이 이렇게 안 생겼어.
0: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장수풍뎅이.
6: 장수풍뎅이.
0: 예.
6: 장수풍뎅이 커면
1: 찌개벌레라는 거 아니야?
0: 아, 옛날에 찌개벌레라고 했죠. 지금은 사슴벌레라고 해요.
6: 아, 요거는 뭐예요?
0: 비담. 신라시대 때부터 요거를 액세서리, 뭐 귀걸이나 뭐
6: 뭘. 내가 그때 안 살아서 어떻게
0: 알아. 안돼. 좋죠.
1: 냄새 나네.
0: 눈 한번 살짝 한번 감아볼까요? 자, 이 소리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 풀벌 요게 진짜 나대요. 이거 완성한 다음에 아, 나 요놈 할래 라고 얘기하면 그놈 꽂았다가 딱 입에 타이드리면 굉장히 이쁩니다.
3: 시니어 힐링 체험의 마지막은 점토 액자를 만드는 건데요.
9: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꺼내 보실게요. 요렇게 요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손에다 놓고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돼요.
6: 머리 돌아가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9: 손 많이 좀
6: 시키시는
9: 맞아.
6: 이렇게 안 해도 머리 착착 잘 돌아가는데.
9: 이렇게
6: 이러면 못 되는데.
10: 어머님도 잘 만드신다.
11: 글루건을
12: 켜도 만들면 돼요.

0: 실력이 장난 아니세요?
1: 좋은 저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어, 진짜 선물이 또 있어, 또 있어.
2: 또 뭐야?
3: 또 드려야 될 게 또 있어요.
0: 아, 이제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할까요? 아, 우리 회장님은요, 제가 하다 보니까 어, 저 소년인 줄 알았어요. 소년처럼 나왔어요. 자, 요거 위에는 기존에 있는 거, 요 뒤에 숨어 있는 게 진짜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건 그냥 사진 한번 꼭 빼보세요.
2: 어메,
4: 야, 한 60대 먹어 보인다.
2: 아이고, 아이고.
0: 자, 요거 우리 어, 우리 어머니.
5: 머리 하나 그거 정말
6: 진짜 달래 그거 따로 없네.
2: 어이 진짜.

0: 카브르처럼 곤충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영호 씨네 부부 귀농 생활 제가 응원할게요.
1: 여기서 우리 알바를 다 파마야. 저기 기부자부터 파마해가지고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0: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1: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삼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0: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1: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0: 봉황이요?
1: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무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우와.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우와.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용머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령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주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단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0: 광해군 복의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삼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이제 아버지 만드시는 게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씩 계속 오세요, 찾으러.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양을 막 엄청 사가시는 건 아닌데 한 번 오시면 평생 손님이에요, 또. 아버지 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게.

0: 50mm면 50mm, 70mm, 70mm 사이즈를 맞춰줘야 된다.
1: 선생님, 몇 년 동안 이거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신 거야?
0: 45년.
1: 45년이요?
2: 아버지 시작하시고 하실 때는 끌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만들면 두들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두드리는 끌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마당이라서 또 아버지 열처리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만한 끌 없다고 하세요. 현장에서도 쓰셔보시면은 근데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0: 사업도 안 해.
1: 왜요?
0: 이거 수용률이 이게. 알아맞아, 먼지 먹으면서. 요즘 누가 먼지 먹어요, 좀, 세상에.

0: 사람 머리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건 못 당해요. 아버지 15시간씩 일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1: 400개 못 만들어요. 하루 20, 30개, 20개 하면 딱 맞아, 20개. 주문이 있어도 못 만들고 이제는.
2: 체력 때문에 그렇죠.

0: 애착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이 순간순간 필요한 도구들이 이 크기와 길이, 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오래된 그리고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된 끌릴지언정 단 한 번의 이 필요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1: 주문대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다 달라요. 아, 여러 가지 다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까들어서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2: 전 끝나고 망치도 해야 되잖아요. 한옥고. 한옥고 뭐 먹으면 돼요?

모자인 줄 알고 오는데 가선 사실 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정장해서 예법으로 딱 쓰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모자로 쓰는 건 아니거든.

처음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 생각 이런 걸 엿봤는데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이상한 것이 우리 선생들 일하는 거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많아도 딱 검어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신이야. 이거 만지면 다 알아. 손이 그리 귀신이 되는 거야.

이 통영갓은 지금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년 1년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몸소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도 똑같이 왔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 몸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난 여기 일밖에 없어요.

0: 저번 달에 춘행전이라는 궁중 무용을 배웠다. 예전에 무용학원 언니가 춘 춘행전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게 되어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 겸 한 번씩 배운 작품을 연습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과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지루했던 춤이 더 재미있고 힘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 궁중 안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 예약의 집결체, 궁중무용입니다. 정재는 궁중에서 화동이나 기녀들이 공연하던 종합예술인데요.

0: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희은이는 더욱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용을 합니다. 이제 연습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건 엄마의 도움 없이도 척척 해내는데요.
1: 지금 뭐 하는 거야?
2: 혈당 체크하는 거. 센서 달아서 핸드폰이랑 연결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혈당 이렇게 떠요. 그래프.
0: 희윤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훨씬 더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나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이 희윤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데요. 체력이 되는 한 희윤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데 씁니다.
3: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이제 무용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부치마 하나 두르고 연습복을 입고 또 무용을 하더라고요.
0: 오늘은 아픔을 참으며 연습했던 결과물을 무대에 올리는 날. 공연을 앞두고 희은이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4: 뭐 받은 거죠? 가운데 잡았어?
1: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예요?
2: 가인전문단이요. 매번 계속 연습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떨려요.
0: 희윤이와 화동들은 크고 작은 공연으로 궁중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궁중의 예약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연지 인형 같은 화동들의 등장과 함께 곧 좀처럼 볼 수 없는 궁중무용의 진수가 펼쳐지는데요.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궁중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아이들. 희은이와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통예술은 어른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0: 또래 친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희윤이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1: 남천초등학교 5학년 장희윤.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전통춤을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0: 희윤이의 꿈이 세계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0: 구름 다닌다 그주 성명 길러주세 서울 삼천
1: 땀에 기르기도 해라 네?
0: 아 이 사람아 여구가 영광이네
1: 그래서
0: 서울 삼천동까지 얼마나 멀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1: 그럴 것이네
0: 삼천동산은 좋냐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피난지라. 올라가신 구간대 자제 이몽룡을 전라 감산다 안배인어사나 양단간의 수의허여 옥중춘향을 살려주시오.

0: 그냥 상추 쌈을 당할 것인 게 불러보고 들어갈 빼기 소가 없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1: 아이고 미, 이게 뭔 소리여? 아가 향단아, 어떤 놈이 술 타뿍 퍼먹고 온유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어서 좀 나가봐라. 여보시오.
0: 왜 그러냐?
1: 누구를 찾아오셨는게라?
0: 어, 누구를 찾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것도 없고, 내 요 근처를 지내다 가만히 보니 너 마님이 여기서 이몽룡씨 잘되라고 피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쩐가 보려고 마님 좀 만나 뵙자고 여쭈어라.
1: 예? 마나님 바깥에서 웬
0: 딱 가만히 보니 너 마님이 여기서 이몽룡 씨 잘 되라고 피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쩐가 보려고 마님 좀 만나 뵙자고 여쭈어라.
1: 예? 마나님 바깥에서 웬 그림 같은 사람이 와갖고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야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예? 여보시오, 우리 마나님이 지금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날들어 살짝 따서 보내래요.
0: 아따, 혼자 왔다 갔다 바쁘다.
1: 바빠야 먹고 사요.
0: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1: 예, 마나님 그 사람이 딸 것 없이 잠깐만 나오시래요. 어떠니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련. 아니 네가 그 사람 보고 딸한 말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가겠냐? 못 나간다고 그래요. 예. 여보시오.
0: 뭐냐?
1: 우리 마나님이 못 나온다고 여쭈래요.
0: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1: 마님 그 사람이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래요. 어따,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어. 예. 여보시오.
0: 뭐냐?
1: 우리 마나님이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0: 내 성질은 평소에 타고난 팔자소가 아니라 고칠 수 없다고 가서 여쭈어라.
1: 예. 아이고 마님, 그 사람은 타고난 팔자속이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래요.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어라. 예. 여보시오.
0: 뭐냐?
1: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른다고 여쭈래요.
0: 야야야야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괜찮으나 너희 없는 성세에 내가 죽고 보면은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걱정이라고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
1: 예, 알았으라. 마나님 큰일 났으라.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괜찮은디 없는 우리 형편에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큰일이라고 잠깐 나오시래요. 왔다, 이 발가락을 찢어 죽이려나. 아니 심부름 한 개를 못 오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냐. 어서 쏙 들어가.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늙은 나를 이렇게 오니라 카니라 야단을 했었는가 모르겠네. 허허, 저그 언제나 모르세 모르는 저그린 알지 못는 저그린 나만 부종어 성내성에 나그 소문도 못 들었나. 내 신수 풀기다야 우남동녀의 딸 하나들 그먹같이 길러대요. 옥주다가 너도 뭐

0: 저거 내가 지고 상부지 상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오.
1: 내 성이 이가 이가라 해도 모르겠나?
0: 어따 이 사람이 이가라군의 그리여. 이가라면 지걸리네. 이가 때문에 내 딸 죽는 때지가 단마지 왜 맞이요? 올채진진 내 아들네. 자네가 군복질도 낄 수 없고 아름아름 못 도지는 통운한 한량기 아닌가?
1: 아니 그의 선방 아니로세 헌허 장모 망정이
0: 무엇이요?
1: 우리 장모가 망정이요 장보 우리 장모가 망령일세.
0: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은 좀 내 구집쟁이들 아주 꼬꼬동록더라. 했다든지 중에 아니라 상대를 아니하고 양반 선방을 얻었다고 공절이 미우하여 내지 문전을 지나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요.

0: 이몽룡이요?
1: 오, 이 사람아 가짜 하나 안 새끼고 진짜요 이 사람아 이몽룡?
0: 아이고 이 사람아.
1: 어이 참소 장모 참어.
0: 어디들 갔다 이제 나를 찾아왔는가. 어디 보세.
1: 자 보소.
0: 어디 왔구나. 우리 사이 왔네. 갔다 예쁜 남자들이 있고 경지 일장기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들 갔다

0: 배가 아파 못 살겠네. 아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왜비 이게 시방 흥분 없네 집이요? 아니 어디 한양 재상이 양 시골로 낙창을 했는가? 어? 가만 이놈의 집 구석을 어쩌고 부새를 탁 쳐서 불을 확 찔러버려? 한번 불러봐야지. 흥보야! 흥보야!
1: 누구를 찾으신 게라우?
0: 저, 이 집이 박흥보 시댁이 맞는가요?
1: 예, 맞는디요.
0: 어, 그러면 주인놈 흥보란 놈 좀 나오라고 그래.
1: 아니, 어디서 오신 손님 이렇게...
0: 어디서 오셨...
1: 마님! 마님!
2: 뭐라? 밖에 왜 이리 유란스러운 게냐?
1: 마님! 밖에 어떤 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린으로 하! 이놈 저놈 하면서 괜시리 트집입니다요.
2: 그냥 반 모냥이 어떻게 생겼더냐?
1: 예! 대가리는 부엉이 대가리 주린 눈에 외가리 주둥이비 그 모대한 지경으로 욕심과 심술이 터덕터덕 붙었습니다요.
2: 알았다. 들어가거라. 시숙님 오셨습니까?
0: 왜 쫓겨나갈 때 보고 시방범께 미꾸라지가 용돼버렸네. 아주 맵시내고 허덜거리네. 아, 그거 참.
2: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0: 들어갑시다.
3: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요? 제가 진작에 도마를 보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으니 정말 송구합니다요.
0: 흥보야, 예. 너 시방 누구네 집 부고 받고 왔냐? 어째서 쫄쫄 울고 지랄이야 이놈아. 우는 눈구멍에다 뜨거운 담뱃재를 그냥 탁 털어넣을 것인께. 가봐. 예, 뭐야? 예. 이게 시방 누구네 집이냐?
3: 아이고 형님 제 집 옵시다.
0: 이게 너 그 집이요?
3: 예 형님.
0: 혹시 새 들어 사는 집 아니냐?
3: 아이고 아닙니다요 형님.
0: 항산지 개변이다.
3: 이쪽 마누라 예. 오차림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빨리 얼른 술상 내오시오. 예. 형님
2: 삼어라.
3: 아, 형님 앉으시오.
2: 주안상 내오너라.
0: 아이고
3: 여보 여보 마누라. 예. 형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어서 술 한잔 올리시오. 자. 올려.
2: 시숙님 약주 드시지요.
0: 흥보야. 예. 너는 형제간이라 내 속 잘 알지?
3: 예, 예.
0: 나는 남의 초상집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것도 잘 알지?
3: 아이고 형님 그렇지만 이 좌석에 누가 권주 갈 사람 따로 있습니까요?
0: 야 이놈아 어디 권주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냐 이놈아. 니처 곱게 차려 입은 김에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 이놈아.
2: 뭐시오?

소금 천지 어디서 구하시나 천국자 새를 구만 오시오.

0: 아 시끄럽다.
1: 언니 신수왕 어서 가시오.
0: 뭐죠?
1: 안가를 나오는데 가문요 들어갈라요.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0: 뭐? 와미 저놈의 야.

0: 말이라뇨?
1: 도적질 말이야 이놈아 도적질. 내가 근래 듣자하니 니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저런다니 너 이 말이 분명하지.

0: 네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네가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세간에다 털끝만치 아뜨거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내며.
1: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붙잡든 내 력을 나르리라. 하루는 제비 한

0: 아 그냥 커중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착심 부러져서 피 흘리고 그냥 발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허덕마이라.
1: 가만 그런 게 제비 새끼가 한 마리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예. 다리가 그냥 착심 부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0: 예 형님.
1: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예. 이놈아 이놈아 예. 아 그러면 얼른 데려가서 발로 싹싹 비벼버리지 그냥 놔뒀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명태 껍질을 얹고 당사실로 꽁꽁 동이며 살려주었더니 어. 그 이듬해 강남을 갔다 들어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더구만이라.
1: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0: 예.
1: 그 제비 미쳤던갑다. 응. 그래갖고
0: 예 그렇지 맞다.

0: 제비다리 하나 분질러가지고 이렇게 예. 부자가 되었다는데 네. 나는 지금 건너가서 동네 제비 한 100마리만 잡아가지고 그냥 촥촥촥촥촥 분질러버리면 이놈아 천하 갑부가 안 되겠냐?
1: 아이고 형님 지금은 늦가을이라 제비가 없습니다요.
0: 그러지 예. 3월 삼진날이 돼야 제비가 돌아오지.
1: 그렇죠.
0: 흥보야 예. 혹시 예. 삥아리 새끼 같은 것은 안 되냐?
1: 안 됩니다요.
0: 메추리 새끼는
1: 아 더욱더 안 되죠.
0: 안 돼요? 네. 알았다. 내년 봄만 와봐라. 그냥 이 남산 근처에 있는 제비는 싹 잡아서 풍기려버릴 거니까. 아, 가만.
1: 예.
0: 흥보.
1: 예. 예.
0: 저기 저 빨간 거. 예. 저게 무엇이냐?
1: 예. 화초장을 시다.
0: 화초장. 예. 저 안에 뭐 들었냐?
1: 임금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요.
0: 임금보화가.
1: 예.
0: 흥보.
1: 예.
0: 저기 저 빨간 거
1: 예.
0: 저게 무엇이냐?
1: 예. 화초장을 시다.
0: 화초장.
1: 예.
0: 저 안에 뭐 들었냐?
1: 임금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요.
0: 임금보화가. 흥보야.
1: 예.
0: 너 저거 나 돌아.
1: 아이고 그렇잖아도 형님 건너오시면 드리려고 따로 목 지어 놓았거마이다.
0: 네가 놔주려고 저렇게 따로 목 지어놨어?
1: 예, 예,
0: 아따 그럼 신통방통 꼬부랑퉁이다. 아 인마 말이 나와신 게 말이게
1: 예. 너 가시죠.
0: 무엇이었죠? 나 간 뒤에 저 안에 들어있는 은근 보안을 싹 때리고 빈켓장만 보내려고.
1: 아유,
0: 아니, 얼른 가져와.
1: 예 알았어 형님.
0: 아이, 저 도둑놈 새끼가 형제간에 저걸 하나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빠졌네.
1: 아이고.
0: 아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 참.
1: 아이고 형님. 무겁습니다.
0: 뭐야?
1: 형님.
0: 아이고 멋이.
1: 아이고
0: 많이 들었는갑다.
1: 아이고
0: 무겁냐?
1: 형님. 응. 조심하시기라.
0: 내비도. 내가.
1: 예.
0: 요놈 짊어지고 가다가.
1: 네, 형님.
0: 내가 요 장에 그냥 싹 깔려갖고. 네. 빈대가 되더라도 짊어지고 갈 것인게.
1: 자 형님 힘쓰시기라.
0: 밀어라.
1: 예 형님.
0: 아이 흥보야.
1: 예.
0: 너 시방 저리 가. 저리 가. 이 도적놈이 밀어랑께 위에서 누르고 자빠져는 게 밀어줘. 저리 가.
1: 괜찮습니까요?
0: 가만, 흥보야.
1: 예.
0: 나 똥 저려버렸다. 예. 가만. 그런데 이 장 이름이 뭐시오?
1: 예. 화자 초자 장자 올시다.
0: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가 유식은 짓기 짜짜짜짜짜. 정신 헷갈려 이놈아 한 줄로 착 내려 읽어.
1: 형님, 화초장 올시다.
0: 화초장.
1: 네. 형님. 예 살펴가시기.
0: 안녕히 들어가시.
1: 살펴가시기라.
0: 안녕히 들어가시. 어서 들어.
1: 대사.
0: 아, 나 참 눈꼴 씌어서 봐줄 수가 없네 참나. 가만 화초장이라고 그랬지. 잊어버릴까 싶은 게 외우면서 가야 쓰겠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0: 공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쁜 꽃
1: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살 피어 꽃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못하겠어?
1: 네, 잠깐만 해볼게.
0: 우리 급해, 빨리 빨리 빨리 해줄게. 해줄게. 자,
2: 이렇게 올리고.
3: 원래 바가를 딱 신어야 참 예쁜데.

0: 나.
1: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제 다 했었잖아, 다시. 어,
2: 아, 또 이쁘네. 어?
3: 루루.
4: 네.
3: 떨려?
4: 아니요.
3: 안 떨리죠?
4: 네.
3: 어. 자, 여러분들이 연습한 만큼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 어?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 연습 때는 실제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공연 때는 연습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0: 네.
3: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겁게 내가 즐긴다. 내가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하여튼, 멋진 무대 부탁드려요.

0: 즐긴다. 내가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하여튼 멋진 무대 부탁드려요.
1: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관객이 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2: C'est vraiment tôt pour faire un concert, mais je crois que je me sens prête et puis on va s'amuser, on va essayer.

0: 화이팅!
1: 하나, 둘, 셋!
0: 화이팅!
2: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4박 5일간 이곳에 와서 했습니다라고 하고 들려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심청 같은 효성으로 부친으로 이 속일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난 속인 것도 또한 효성이라 사세부득 부친을 속여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은 눈을 둔 백발 부친 쓰시라고 실공구에 얹어놓고 간만건 다시 꾸며 쓰기 쉬

0: 거 아니야?
1: 공연할 때
2: 아무 생각 안 들었지.
1: 많이 실수해서 그게 아쉬워요.
3: 쉬고!
4: 심청이 집에 돌아오니 부치는 뛰고 궁굴고 야단이 났는디 선인들은 재촉이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 가는디.
3: 응!

0: 세워.
1: 엎어지며 자빠지며 전방위축 따로 갈지

0: 쉬고
1: 행년이가 잊었느냐
0: 다음 쉬고 쉬고
1: 금년 7월 칠성년 함께 결교제

0: 그 열정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요.
1: 자, 세 번째 차세대 명창. 예. 얼씨구.
2: 어찌 떨어 구워 놨던지. 응. 쌀이 일만 구만 속이요.
1: 그렇지.
2: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끓여.
1: 걸치고.
2: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나는 춤을 줄 줄 알아야지요.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0: 보이 죽여 쓴들을 길고 궁기가 없어 스님
1: 개할
0: 손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1: 할.
0: 간이 없고 보면 닐다를 달라하며 언제 다시 구하니까 당장 배를 다 품수서 용왕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무슨 표

0: 알고 싶나 일러줘.
1: 나을
0: 뜨거워.
1: 아우 쉬워.

0: 시공
1: 가오리까
0: 강을 시공
1: 놈 네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

양목한 천찬 마람인 백설마.

얼씨로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루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대랑 매달아 놓고 꼭두시 걷는 놈과 마부려 걷는 놈과 형제 화목 못 얻는 놈 아래로

0: 고생했다.
1: 러르.
2: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미진 씨 고생했어.
3: 세녁 고생하셨습니다. 세녁가
1: 네가 청일점이니까 잘. 세녁가 어? 노. 여기 진서울에서 내려가. 예. 안녕하세요. 가 얼른. 가자.
4: 세녁가 노.

0: 내게 놀아 어디 간들이
1: 잘 가라.
2: 이제 좀 아름다워 보이네.
3: 선생님 아?
2: Let's go.
3: 갑시다.
1: 잘 가라.
2: 이제 좀 아름다워 보이네.
3: 선생님 아?
2: Let's go.
3: 갑시다.
4: 자, 한국 버전은 이거 아니냐?

0: 타국에서 어려움도 많을 텐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로로와 함께 지낸 시간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단다. 특히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소리꾼이 되길 바란다.
1: 아, 어떡해. I don't know what to say, really. I don't know what to say. Oh, I'm really happy. I didn't expect it, you know. I didn't expect it because the teacher was really great. Was really great. So it was enough for me, you know. The teaching advice and it was really enough. So I couldn't expect in this one. This song, Kungbu, it was not just singing. For me, it's a really, really good experience. Really good.
2: 제주 말은 현영이에게?
0: 현영아 보거라, 모름지기 소리꾼이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명창이 될 수 있단다. 앞으로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말거라.
2: 아, 또 이런 걸 언제 쓰셨는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주시니까 감동이고요. 이 편지 글귀 중에 가장 이 가슴에 박히는 게 초심을 잃지 말라인 것 같아요. 절대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0: 난이야. 요즘 바쁘게 활동하느라 고생이 많지. TV에 자주 등장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무책이나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혹여 소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까 염려도 된단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소리에 대한 열정을 잊지 말거라. 항상 응원할게.
1: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스스로도 그랬고, 쟤는 판소리 하는 애야, 뭐 가요 하는 애야, 약간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소리를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고, 제가 뭐 정말 농담 반 진담 반 제 꿈이 명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제 뿌리가 소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늘 가지고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진솔한 뭐 정말 진심 어린 어떤 격려나 조언, 그게 선배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0: 진짜 왜 이렇게 무서워?
1: 아 진짜.
2: 집에 가고 싶었어요.
3: 아무래도 노는 기억이.
4: 뭐를 잘못했어요?
5: 폭포에서 언니들은 불 장난도 치고.
3: 장기자랑도 하고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혼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 후에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고모네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100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살았네, 그래도.
0: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얘.
0: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0: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2: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세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한 시간에 모든 걸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오, 자세 좋다. 힘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2: 좋아요.
1: 오케이, 돌아오시고.
0: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률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1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1: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3: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1: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수고하셨습니다.
4: 최지원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지원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5: 아, 왜?
6: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6: 그건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6: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이렇게 같이?
6: 야.
0: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0: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서당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한국장애인종합예술협회 최지연입니다. 여기 올려놔 주시면
5: 가방에 올려놔 주시면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해 하체에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구루마디야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 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봅니다.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바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팔을 왼쪽 서해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놓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 네.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해부에 오른팔을 피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더군다나
1: 대체
2: 한번 놀아 보는 뒤
3: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4: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5: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3: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